전하려던 감사의 말이나 미뤄둔 안부 인사, 풀어야 할 오해나 서운함도 때를 놓치면 쉽게 상해버려요. 괜찮겠지 하며 미루는 사이에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관계도 신선함을 잃어가죠. 마음도 음식 같아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방치하면 서운함과 오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마음도 자주 살피고 나눠야 하는데요. 미뤄둔 마음과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쉔 로즈마린, 아름다운 로즈마린, 조슈아 벨의 피아노 아니고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부쩍 더워지면서 냉장고 속 음식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계절이 됐죠. 이렇게 어쩌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식재료를 발견하면 뭐 아깝지만 결국 버려야 하잖아요. 참 속상하죠. 미뤄둔 마음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미루는 사이에 고마움도 또 미안함도 때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관계도 조금씩 신선함을 잃어가죠. 더운 여름날일수록 음식을 제때 탱기듯이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은 가장 신선한 때에 아끼지 말고 바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산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링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링 치킨.

모리스 라벨의 물의 유희 주도 보내드렸습니다.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순간처럼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며칠 전부터 이 곡 듣고 싶었는데 역시 라디오 임하십니다 하셨고요. 아, 이렇게 또 텔레파시 통했군요. 가희님은 찰나의 빛과 물결이 교차하는 수채화 같습니다. 이렇게 또 멋지게 표현해 주셨고, 퍼플 오드리님은 물의 유희, 물방울이 방울방울 모여 어디로 흘러갈까요? 하셨습니다. 아, 인상주의 음악이라는 게 참 신기한데, 정말 라벨은 이 피아노의 악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색, 색채를 어쩌면 이렇게 100% 활용했을까요? 정말 다양한 그런 음색을 가지고 환상적으로 색채감 있게 표현한 음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7442번님이 어디선가 사고가 났는지 성수대교 방향 내부 순환로가 꽉 막혀서 40분 이상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프리랜서 강사의 애간장을 태우네요 하셨어요. 오늘 좀 사고 때문인지 저는 방향은 다른 방향이었는데 저도 그 내부순환로가 굉장히 막혀서 지금 오늘 좀 애를 태우면서 왔거든요. 다행히 늦진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저처럼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막히는 차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참 오늘 하늘이 맑고 예쁘더라고요. 마치 파리의 하늘 같았는데요.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파리의 하늘 아래. 테너 플라시드 도밍고와 조시 그로바니 함께 노래합니다.

샹송 파리의 하늘 아래 슬루시엘 드 파리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플라시더 도밍고와 조시 그로반의 듀엣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하늘에 구름 예쁘면 정말 구름 구경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옆에 동승자에게 저 구름 좀 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에 누구는 와 구름이 정말 예쁘네 이렇게 또 동조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름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하늘 구경하면 구름 구경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말이죠.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와이 여행 다녀왔네. 좋겠다. 와,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가방 좋은 거 샀네. 아, 부럽다. 와, 승진했네. 벌써 팀장 달았어. 대박이다. 친구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들이다. 이 연예인이 누구랑 사귄대, 누가 누구랑 이혼했대, 누가 사고 쳤다던데.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연예인의 소식도 우리는 수시로 SNS를 통해 접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그 연예인들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일까? 아니다. 죽기 전에도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한 나와 관계가 전혀 없는 남일 뿐이다. 우리가 SNS를 하다 보면 자주 쉽게 피곤해지고 마음이 힘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남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보고 듣기 때문이다. SNS에 소식을 올린 친구 또는 지인의 삶과 내 삶을 한없이 비교하고 스스로를 저 지하 끝까지 끌고 간다. 오늘 하루 회사 또는 일상에서 분명 좋은 일이 있었

감사한 부분은 있었는지, 스스로를 칭찬해 줄 부분은 없는지를 더 생각해 보자. 나랑 평생 한 번도 스칠 일 없는 유명인, 내 얼굴을 기억할까 싶은 먼 친구, 심지어 가까운 친구도 어쨌든 남이다. 그들의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소식, 내 마음에 더 귀를 기울여보자. 그렇게 한 달만 해보면 더 이상 남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을 것이다. 종일 어지러웠던 머릿속에 시끌벅적한 남의 소식까지 집어넣지 말자. 그 소식까지 들어갈 공간이 없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일상과 소소한 행복에 사소한 감사를 새기고 들여다보고 살아보자. 그럼 어느새 부러워만 하던 그 남의 일상이 나의 하루가 되어 있을 테니.

로베트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작품으로 94 가운데 두 번째 곡 에이장초 Einfach in ich 꾸밈 없이 진심을 담아 보내드렸습니다. 더글라스 보이드의 오보에와 마리아 주행 피라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꾸밈 없이 진심을 담아. 자,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요. 패션 뷰티 유튜버 이리유의 책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죠. 이 SNS를 보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알게 됩니다. 뭐 여행 사진도 보고 좋은 소식도 보고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들도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장면들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비교를 시작하는 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나의 평범한 하루를 나란히 놓고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는 상대방의 꼭대기와 나의 바닥을 놓고 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당연히 나는 지금 막 잠옷에 트레이닝 바람으로 있는데 누군가가 어디 멋지게 외출해가지고 막 있는 대로 꾸미고 사진 찍은 걸 보면서 그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희 아내도 참 SNS를 좋아하는데 보면은 뭐 간장 계란밥 같은 거 먹다가 어느 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 예쁜 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것만 먹고 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고민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고 또 나에게도 충분히 괜찮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남의 소식을 조금 덜 들여다보고 대신 오늘 하루 내 하루는 어땠는지 감사한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잖아요. 아까 전에 5950번님이요. 제가 라벨의 물의 유희 듣고 라벨이 어쩜 이렇게 피아노를 100% 활용하게 작곡을 했을까 놀랍다 했더니 그 멘트를 듣고 저 요즘 너무나도 고민하고 있는 연주곡이 있는데 연주할 때 피아노 악기의 매력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환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아, 피아니스트시군요. 우리 5950번님. 아, 맞아요. 저도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서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소리에서 답을 찾곤 합니다. 그래, 아이디어보다도 더 아름다운 건 결국 소리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소리에 악기에 가진 매력을 잘 살리겠다 생각하면 또 아이디어도 따라올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곡 듣겠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넘버의 All I Ask of You. 스티븐 바튼과 사라 브라이트만이 함께 노래합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All I Ask of You 보내드렸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이었고요. 스티브 바틴과 사라 브라이트만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0005번이며 목 늘어난 티에 꼬무줄 바지 입고 방송 듣는 애청자 뜨끔. 아유 너무 귀여우시네요. 뜨끔하시군요.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인데요. 상상만 해도 편안해집니다. 또 레인트리님은 마음이란 뭘까요? 마음 지키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힐링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참 마음이란 게 정말 뭘까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져서 막 사람들이 다 예쁘게 보이는가 하면 어느 날은 정말 막 바닥으로 가라앉잖아요. 저도 그런 날 있어요. 힘든 날. 아무리 노력해봐도 마음이 계속 가라앉는 날.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이 가라앉고 있구나. 또 떠오르겠지.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7번 함께 듣습니다. 이 7번은 일단 조성도 A장조 굉장히 밝은 조성이죠. 앞서 들려드린 곡들보다 한결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지닌 작품입니다. 귀엽고 좀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스트라 버전에 우리가 항상 원곡인 피아노 4핸즈 이렇게 들려드렸었잖아요. 물론 피아노 4핸즈가 원곡이긴 하지만 워낙에 명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곡 버전이 있거든요. 이 곡은 또 피아노 4핸즈 이상으로 잘 어울리는 편곡 버전이 있어서 바로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듀오 버전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버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바로 이삭 펄만과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함께 연주하는 바이올린 피아노 듀오 버전으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7번 A장조를 보내드렸습니다. 두 버전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첫 번째 오케스트라 버전은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바이올린과 피아노 듀오 버전은 이삭 펄만과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연주였습니다. 어떤 분은 듀오 버전의 한 표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저도 이 뭔가 밀고 당기는 요 리듬감이 자유롭게 표현하기에는 아무래도 다 같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보다는 혼자서 연주하는 바이올린 솔로가 더 자유롭게 표현했기 때문에 더 맛있게 연주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서 그 독일어 열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글을 좀 썼잖아요. 라이덴샤프트입니다. 아까 철의 여인님이 독일어 단어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냐고 하셔서 라이덴샤프트. 형용사는 Leidenschaftlich. 다운 언더님이 어저께 그 낯찬 그 언급하시면서 Leidenschaftlich 편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잘 들었습니다. 열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또 같은 음반에 수록된 이 곡이 딱 떠올랐어요 하시면서 또 제가 너무 애정하는 곡을 골라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애정하는 곡, 제가 듣고 싶었던 곡을 신청해 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해요. 자, 제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린 소나타입니다. 그 가운데 이 4악장 정말 기가 막히죠. 알레그로 포코 모소. 연주자를 원래는 오이스트라고 신청해 주셨는데 이 연주자 한번 들어보시죠.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연주자.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보내드렸습니다. 그루미오의 바이올린과 이스반 하이드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다운언더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이면서도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당당한 정말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세종사이버대학교
1: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2: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3: 현대 큐밍
4: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란 한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바람이고, 기쁨이 되면 노래가 되며, 슬픔이 되면 눈물이 되고, 사랑이 되면 기다림이 되고, 그리움이 되면 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멋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 띄웁니다. 아마폴라, 이 곡은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 삽입됐던 곡인데 엔니오 모리코네의 편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꼭 다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남혜승 박진호 작사 작곡 마음을 드려요 보내드렸습니다. 손태진의 노래 그리고 오은철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4947번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수이미님이 손태진님 정말 목소리에 가슴을 울리는 뭔가가 있어요 하셨고요. 또 마르님은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이 버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원곡은 아이유의 노래죠.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초대석에서 만들어진 음원이 꽤 돼요. 정말 보물창고처럼 이제 꽤 모였는데 그야말로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만 들을 수 있거든요. 기억하셨다가 듣고 싶으신 음원 우리 아당 보물창고 음원 신청해 주시면은 들려드릴게요. CBS 마그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2: 수시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수시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송실 사이버대.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0: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5: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6: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7: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1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3: 관절 연골이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피아니스트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ARD 콩쿠르 준우승을 차지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라벨의 라발스 등을 연주합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협연으로 비발디의 4개와 피아솔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개를 들려주죠.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로데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최상호, 바리톤 정록기,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이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노래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220년 역사의 루체른 심포니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미하엘 잔데를링이 지휘하고요. 한재민의 첼로 협연으로 엘가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등을 들려줍니다.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결성 54주년을 맞는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에딧 피아프의 샹송, 엔니오 모리콘의 영화음악 등을 연주하죠. 7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책 선물입니다. 작가 이단의 콩깍지라는 책인데요. 반려자를 떠나보낸 절망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저자의 홀로서기와 삶을 돌아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연과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하늘은 주의 영광을 말하고 데이빗 윌콕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늘 평안이라는 닉네임 지시는 분이 남편과 함께 듣는 방송입니다. 처음으로 글 올려요. 항상 좋은 음악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함께 남편분과 함께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참여는 한 번도 안 하셨었군요. 조용히 음악 들으시다가 이렇게 소통의 창에 문 두드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7716번님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하고 다시 보안대원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인이랍니다. 오늘은 휴일 강화 보문사로 즐거운 나들이 하는데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들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멋지신데요. 정년하시고 보안대원으로 다시 또 일을 하고 계신 멋진 우리 여성분. 사랑의 인사 신청해 주셨는데 사실 일부의 바이올린 곡 많이 들어서 조금 다른 버전으로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첼로 버전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린 하렐의 첼로 그리고 브루누 카리노의 피아노 연주로 7716번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살루타모르 사랑의 인사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첼로로 보내드렸어요. 린 하렐의 첼로와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7716번님의 신청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별빛 지은님도 이 곡 신청해 주셨어요. 아까 전에 수요일에 동유럽으로 9일간 여행 간다 하시면서 그래서 한참 동안 아당 못 들을 것 같다 하시면서 위로해달라고 하셨는데 위로가 아니라 염장질 하시네요. 정말 좋을 때 가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유럽의 고풍스러운 곳들 또 이렇게 화창한 날씨와 함께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여행 후기도 올려주시고 여행 중에도 또 언제나 반가운 염장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빠르게 보내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해도 정답을 막 보내시더라고요. 음악 들으시면서 천천히 맞추세요. 정답 알게 되신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엔 꼭 비밀글로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는 슈만의 연가곡집 디지털 리베, 시인의 사랑 가운데 네 번째 곡 Wenn ich in deine Augen sehe, 그대의 눈동자를 바라보노라면, 테너 프리츠 본달리시의 노래와 후베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음악 듣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퀴즈 잊어버릴 뻔했어요. 시인 하이니히 하이네의 노래의 책, 슈만도 굉장히 좋아했죠. 그 가운데 서정적 간주곡 부분에 곡을 붙인 가곡집이 바로 이 시인의 사랑입니다. 이 시의 전반부는 사랑에 빠진 사람의 행복을 노래하는 듯 하지만요. 끝에 가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Doch wenn du sprichst, ich liebe dich. So muss ich weinen bitterlich. 그대가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면 나는 마냥 쓰라리게 울어야만 한다네. 왜 이렇게 울어야만 한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 사랑 고백이 진심이 아님을 직감했거나 또는 다가올 이별을 예감한 시인의 쓸쓸하고 복잡한 그런 감정, 그리고 바로 이런 감정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설렘, 아픔, 그리고 이것.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야, 오늘 뭐 퀴즈도 퀴즈지만 힌트 음악들이 아주 주옥 같습니다. 조지 걸쉬인의 곡이었고요. 아이라 걸쉬인의 작사한 But Not For Me,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 우리의 앙드레 프레빈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걸쉬인 형제죠. 조지 걸쉬인과 아이라 걸쉬인. 이 형제가 뮤지컬 걸 크레이지를 위해서 작곡한 곡이고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재즈 스탠다드 곡입니다. 실연의 아픔과 외로움을 담담하면서도 애절하게 표현했는데요. 세상엔 사랑 노래가 넘쳐나고 행운의 별이 빛나지만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But not for me. 슬픔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슬픔. 사람의 감정이 꼭 희노애락 네 가지는 아니잖아요. 굳이 따지자면은 뭐 슬픔 쪽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긴 하지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 어떨 것 같으세요? 비록 그녀의 키스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I guess she's not for me. 오늘의 정답은요. 뭔가를 기대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저는 힌트를 미리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 드릴게요.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D단조 바흐 작품으로 565 가운데 토카타 부분 발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구스타프 레온하르트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세 번째 힌트막 드립니다 하고서 바로 띠로리 예. 걸그룹 미아오가 발표한 신곡 띠로리에도 이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를 샘플링해서 화제입니다. 이 음악은 이 으스스하고 압도적인 분위기로 남량특집이나 미스터리, 드라큘라나 흡혈귀가 등장하는 공포물에도 자주 흘렀고요. 무엇보다 예능이나 코미디 프로에서 황당한 일이 생기거나 이것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배경음악으로 자주 쓰였죠. 뭔가에 좌절하거나 이것했을 때의 효과음이었습니다. 띠로리. 자,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정답 보내시는 분들이 이제 꽤 계시는데요. 그래도 보통 대비하면 아직도 정답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자, 제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아, 오늘의 정답은 뭔가를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비슷한 말로는요, 뭐 조심해야지. 뭐 비관, 낙심, 뭐 낭망, 상심, 실의. 절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잃다 뭐 이런 뜻인데요. 가장 자주 쓰는 말이에요. 나 너한테 이것 했어. 아, 이것이야. 이런 말 종종 많이 쓰죠. 싸울 때도. 맞아요. 연인끼리 싸울 때 나 너가 싫어. 너가 싫어졌어. 이거보다는요. 나 너한테 이것 했어. 아, 근데 그 말 참 무섭죠. 자, 이 문장이 가리키는 오늘의 정답 무엇일까요?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시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음악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힌트음악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번호 55 영웅 에로이카 가운데 3악장을 준비했는데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에 깊이 공감하던 베토벤은 인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평민 출신의 위대한 영웅을 나폴레옹이라고 믿었죠. 그를 기리기 위해서 이 곡에 보나파르트라 썼는데요. 하지만 스스로 황제에 올라서 독재의 야망을 드러낸 나폴레옹의 모습에 크게 분개하고 이것한 베토벤은 보나파르트를 지웠습니다. 베토벤이 나폴레옹에게 느꼈던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정답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마지막 힌트 마이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플렛 장조 B55 영웅 에로이카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바체 쿠어트마조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야, 이 퀴즈의 정답을 위해서 이 베토벤이 나폴레옹에게 이것 한 이 스토리까지 끌어다가 마지막 힌트 막으로 베토벤 에로이카를 쓰신 우리 이덕우 PD님 제가 칭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막 네 곡 모두 들어봤는데요. 이제 다 아셨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실망이었습니다. 실망. 아, 좀 무서운 말이에요. 실망했다라는 말 들으면 정말 상처가 되죠. 저한테 누가 아재 개그 할 때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실망을 했다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기대와 프레임을 만든 본인 탓인 거예요. 저는 원래 아재 개그 하는 사람입니다. 괜히 실망하지 마세요. 아니, 망고 아빠님은요, 정답을 개짜증 아닐까요? 아, 망고 아빠님 실망이에요. 제가 이 멍멍이 강조 부사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주 요즘 사람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뭐 개. 아, 정말 비호감이에요. 망고 아빠님 실망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먼저 당첨자 6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3분 먼저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8567번님 실망. 조용하고 무서운 감정이죠. 맞습니다.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5202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0302번님 모두 실망 정답 맞춰주셨고요.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 모바일 교환권 드리는데요. 4620번님 5025번님 3889번님 이렇게 세 분께는 한스케이크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당첨 안 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자, 망고 아빠님 농담이에요. 실망 안 했어요. 이어지는 곡은요. 크리스티안 페철드의 미뉴엣 지장초 보내드립니다. 앙헬 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크리스티안 패철트의 미뉴엣 G장조, 앙헬 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이 오랫동안 바흐의 미뉴엣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흐의 곡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패철트의 미뉴엣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죠. 별빛나라님, 정원님한테 실망해서 삐친 적이 있어요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아름다운 별빛나라에는 삐침도 실망도 없어야죠. 별빛나라님 그립습니다. 자,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1: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0: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8: 드럭님이요. 저도 예전에 삐쳐서 정원님 극한 직업 만들어드린 적 있는데 반성했습니다 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운해하시는 거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저는 다 모든 것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기분 좋은 곡 준비했어요. 르로이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 버글러스 할리데이 준비했습니다. 프레데릭 페네리지아는 이스만 로체스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자,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같이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현실의 틈새가 아주 살짝 벌어지는 순간, 평범한 집이나 사무실 벽 저 너머 전혀 다른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화제의 공포영화 백룸이 보여주는 섬뜩한 상상력이에요. 노란 벽지에 깜빡이는 형광등 소리, 그리고 출구 없는 끝없는 방들. 영화는 잔인한 괴물 하나 없이 오직 공간이 주는 낯선 공포만으로 관객을 홀리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백룸을 만든 감독이 이제 막 20살이 된 젊은 신인이라는 겁니다. 영화의 시작은 유튜브를 떠도는 괴담 같은 사진 한 장이었지만 케인 파슨스 감독은 헐리우드의 뻔한 공식을 싹 빼고 기발한 상상력을 더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글쎄요, 영화를 보고 나면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 새삼 다르게 보이고 또 고맙게 느껴질 것도 같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백룸 중에서 들었습니다. 얼터리어 모티브스 후스후의 곡이었어요. 이 곡은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이 노래를 한 17초 정도 올린 거예요. 뭐 곡 제목은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냥 중독성 있는 곡이다 보니까 이 곡의 제목이 뭔지 이 알려지다 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찾기 시작했대요.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곡의 정체가 밝혀졌고요. 2024년에 다시 녹음을 하여서 정식 앨범을 발매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 백룸에도 삽입됐고요. 네, 호러 명가 A24가 픽한 공포 영화 백룸. 개봉 2주차에 80만 관객을 모으며 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의문의 공간 백룸. 또 결말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한데요. 새로운 문법의 공포 영화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열광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보셨나요 여러분? 아, 느낌은 오는데. 네, 새로운 문법의 공포 영화 A24 케인 파스스 감독에게 A24는 고전 공포 영화 리메이크도 제안할 거래요. 또 어떻게 새롭게 해석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또박이님,

0: 감독이라니 그 짧은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정말 압박감이 정말 대단하다군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축복 동행님 백룸 연출만 그렇지 많이 무서운 영화는 아니에요. 무엇보다 사운드가 주는 공포가 짱입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공포영화는 이 사운드가 귀를 막느라고 귀가 막 아프잖아요. 소나무부님 강디 목소리가 힘이 있네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왜 그렇지? 짱바님 오늘 CBS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올라옵니다. 영사배 기대 중이에요. 아 그래서 제 목소리가 힘이 있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네 긴장돼서 그런가 봐요. 네, 오늘 첫 업로드여서 오늘 그 저녁 6시 30분 첫 업로드 됩니다. 아, 또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소개해드리자면 제 개인 유튜버는 아니고요. 네, CBS 안에서 몇몇 인들이 모여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팠습니다.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말 그대로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를 가지고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사랑에 대한 많은 가치관을 나누고 또 더 좋은 사랑이 있다면 서로에게 배워보자 하는 취지예요. 여러분 재밌겠죠? 그래서 오늘 6시 30분에 업로드 되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면 정말 정말 힘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얘기가 잠깐 다른 데로 샜는데요. 아, 저 이것도 궁금하네요. 백룸처럼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열린 결말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해석의 여지 없는 꽉 닫힌 결말이 좋으신가요? 이유도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민 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주는 ERP.

네, 노래 두곡 들었습니다. 이 영화 보고 펑펑 우셨다는 분들 많으시던데,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참 기분 좋네요, 곡은. 라스트 콘서트 중에서 생 미셸, 프랑스의 아름다운 수도원 섬, 몽생 미셸을 배경으로 풋풋한 설렘이 더해지는 곡이었어요. 앞서 들은 곡은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데보라의 테마였습니다. 네. 열린 결말이 좋으세요? 닫힌 결말이 좋으세요? 물어봤는데 대답들을 잘해주시네요. 우리 영음 씨들은 거의 반반이시네요. 그 전에 왕만두 사는 남자님 말씀. 책은 뒤에서 볼수 있지만 극장은 불가능하니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네요. 책은 뒤에서 볼수 있지만. 네. 엔딩은 끝까지 알수 없으니까. 이상민님, 전 열린 결말 좋아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하셨어요. 그러세요?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게 좋으시구나. 초록색 웃음님, 저도 열린 결말이요. 각자의 상상으로 해석하는 것도 영화를 보는 재미 아닐까요? 결말이 제 마음에 안 드는 영화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하셨네요. 그쵸. 결말이 마음에 안 들면 너무 불편하죠, 마음이. 라키님, 너무 찝찝한 거 아니면 열린 결말 좋아요. 그 영화 속 세상과 주인공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긴장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냥 꽉 닫힌 해피엔딩 영화가 제일 좋습니다요. 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네요.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열린 결말 좋은데 그런 열린 결말은 싫다고 하셨어요. 왜 가수가 노래 부르다가 해결 안 될 때 마이크 넘기는 것처럼 네,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넘겨온 열린 결말 같은 거 너무 싫다고 하셨는데 공감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닫힌 결말도 뭐 열린 결말도 다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이후의 삶들은 계속 되는 거 아니겠냐고 했는데 제가 한 차원 더 상상력이 풍부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저도 그 아까 박선영님이 권선징악 같이 확실한 영화는 결말이 확실해서 벌을 받고 끝나야 속 시원하고 생각을 남기는 영화는 열릴 결말도 좋아요. 해석엔 정답이 없으니까요. 하고 아주 똑 부러지게 답을 남겨주셨네요. 맞네요. 맞네요. 저는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희뿌옇고 이렇게 약간 발이 땅에서 지면에서 붕 뜬 것 같은 현실 감각 없는 약간 A24 느낌의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약간 몽환적이고 몽롱하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권선징악 이런 영화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막 떼깍 소리 나게 악한 사람들은 아주 저기 지옥에 떼깍 소리 나게 갇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생각 나누니까 참 재밌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느낌 노래 어떨까요? 마이클 부블레 Save the Last Dance for Me 영화 웨딩 데이트에서 준비했고요. 한 곡 더 리처드 기어와 제니퍼 로페즈 주연으로 리메이크했었죠. 쉘 위 댄스 중에서 스웨이 푸시켓 돌스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0: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1: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0: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6월 9일부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오늘 저녁 6시 30분 유튜브 영사배 첫 업로드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담곰님, 영사배 PD님은 혹시 문효선 PD님 하셨는데요. 우리 문효선 PD님이 CP? 네, 프로듀서님이시고요. 또 그 우리 클래식에도 봄이 와요. 아시나요? 그 우리 김정원 클래식에도 봄이 와요. 네. 아, 봄이 와요가 아니라 붐이 와요. 네. 아, 전 여지껏 클봄인 줄 알았네요. 클래식에도 붐이 와요. 클붐. 유튜브 클붐 보셨었나요? 저 꽤 팬이었는데. 예. 네. 김정원님, 아당 김정원님이 하신, 네. 그 아당 작가님, 장영경 작가님이 또 작가님으로 같이 해주시고, 그 클붐 심진수 PD님이 연출, 또 조은혜 PD님이 연출 같이 해주셨습니다. 누누할미님, 영사배 대박 날 것 같아요. 느낌 팍 와요. 너무 잘 어울려요 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와, 이번 주는 전시 이벤트가 많네요. 스페인의 거장 고야 전시회 초대합니다.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국내 최초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회입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요. 하나 더,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몰입형 전시 킹 오브 킨스 전시가 8월 말까지 연장됐다고 해요. 장소는 롯데몰 김포공항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전시 고르셔서 고야 혹은 킹 오브 킹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꼭 포함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신청은 생방 기간 동안 문자로만 받습니다.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지난주에 영화 최후의 만찬 우리가 또 이벤트 시사회 초대권 나눠드렸잖아요. 아, 관람권. 그랬는데 후기 또 올려주셨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상민님. 이상민님 불교신데. 어제 최후의 만찬 당첨돼서 보고 왔는데 참 좋았어요. 영화는 예수님도 주인공이지만 베드로와 유다의 역할이 컸어요. 두 제자의 갈등과 선택 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유명한데 영화를 보니까 각각 인물들의 표정과 위치가 이해가 잘 갔어요. 미래를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구원이 느껴진 영화였습니다. 하고 관람평 올려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권 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9957님, 고1 아들이 학교에서 현장체험 학습으로 영화 군체 보러 갔어요. 에? 군체를. 요즘도 단체 관람을 하는군요. 기분 전환 잘하고 오기를요 하셨네요. 와, 추억 돋네요. 잘 다녀오십시오. 푸른 하늘님도 영화 본 얘기 나눠주셨어요. 어제 동생이랑 와일드싱 보고 왔다고. 2시간 동안 너무 웃고 나왔어요. 추천합니다. 75년생 분들이면 더 좋아할 듯요 하셨는데 부모님이랑 보고 오신 분들도 부모님이 좋아하셨다고 되게 많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나리에님 듣기만 하다가 회원 가입했어요. 강희님 팬이요 하셨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케이크 중에서 빌리 조엘 어니스티 보헤미안 랩소디 중에서 들을게요. 퀸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0: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투렁천님, 오늘 출근해서 블루투스로 계속 청취 중에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음악들이 너무 좋아요. 오늘 끝까지 들을게요 하셨네요. 와, 흘러흘러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3600님, 아침 일찍 걷기를 해봤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뭔가 하나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참 좋더라고요. 강디도 일어나서 하는 일상의 루틴이 있나요? 하셨네요. 아, 저는 계속 이런 루틴 막 했었는데 막 새벽에 예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달리기도 해보고 요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냥 그날 아침에 하고 싶은 거. 오늘은 화초의 마당에다 물을 시원하게 뿌리고 왔답니다. 네, 달리기 해보고 싶은데 다시 안 잡히네요, 이 루틴이. 존경스럽습니다. 토끼님, 해피 레오나름이랑 성 서산 왕산포구에서 바다 바라보며 체험 듣고 있어요. 이 순간을 다 같이 오래오래 기억할 좋은 곡 하나 추천곡으로 부탁드려요. 네. 저 끝곡으로 잘 골라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엄청 설레는데요. 어떤 곡을 골라서 띄워드릴까요? 네. 흘러흘러 묻지네 하셨네요. 저 끝엔 강디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농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7: 경동나비엔.
18: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여러분 이제 끝곡이에요. 토끼님 이 곡 어떨까요? 해피레오 나름이랑 서산 왕산포구에서 바다 바라보면서 들으시기에 기쿠지로의 여름 중에서 썸머 오늘 끝곡으로 띄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도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0: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파옴. 검색창에 뉴파옴.
1: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구스팔로셀러스.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구스팔로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팔로셀러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철딱선이 없이 낭비한다고 혼날 때 있죠? 아이고 그 비싼 걸 뭐하러, 난 됐다. 야 저런 거 만 원이면 아주 똑같은 거 사고도 남는다. 야야 그 네가 저번에 말한 거 있지? 그거 저기 수영이 엄마가 갖고 있던데 그 비싼 게 확실히 좋더라. 에이 그래도 난 됐어 됐어. 돈 아껴.

이럴 때 헷갈리죠. 사달라고 하시는 건가? 괜찮다고 하시는 건가? 사드리면 또 철없다고 혼날까? 안 사드리면 눈치 없을까? 그러고 보면요. 나 화 안 났어. 진짜야. 부터 괜찮아. 편안하게 말해봐. 까지 말의 미로 속에 눈치 게임하는 기분 들 때 있죠. 투명하고 시원한 얼음처럼 가끔은 속을 좀 보여가며 살아도 좋을 텐데 말이에요.

0: 박혜경 고백으로 12시에 만납시다.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돌려서 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거기 우리 친정아버지 계시는 거 아니죠? 신발 누가 안 신는다고 얻었는데 편하고 좋더라 하시면서 이런 건 얼마냐? 아버지 가격하시면 쓰러지실 텐데. 1379님. 근데 좋은 건 비싸죠.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야. 이쁜 쭈옹님, 저희 엄마는 야, 사줄 거면 좋은 걸로 사줘라. 어, 감사한데 뭐 사드리긴 말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하고 있는 와이프가 카톡 보내서 이따 얘기 좀 해. 와이프지? 이따. 근데 나도 이런 목소리로 얘기할 때 많은데. 이따 얘기 좀 해. 퇴근해서 들어보면 별거 아닌데 퇴근할 때까지 너무나 무서워요. 5863님. 12시에 만납시다. 이따 얘기 좀 합시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0: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베이비복스 야야야 애초 티캔디 들으셨어요. 어제부터 이제 이번 개편이 특별히 또 여러분들께 와닿으셨는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CBS는 마른 개편이지만 크게 변화가 사실은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너무나 CBS의 얼굴이시죠. 오랫동안 여러분 곁을 지키셨던 배미양님께서 이제 내려놓으시는 건데 이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모르셨던 다시 돌아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은 너무 오랫동안 수고를 해주셨잖아요. 또 쉼도 필요하실 거고 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일단은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언젠간 또 돌아올 거라는 희망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거는 뭐 잘 모릅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저도 언제 또 그런 날이 오겠죠. 근데 아직 뭐 저는 얼마 안 돼가지고 CBS는 10년이 안 넘으면 일단 쳐주질 않기 때문에 일단 10년 넘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샤인 머스크 햇님 동호회 동생이 라디오 추천 부탁해서 열만 알려줬어요. 박하야 듣고 있니? 이봐요. 이제 지금 제가 올해로 9년인가?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젠 여기서는 한 20년 정도는 해야 아, 좀 하셨네요. 이 소리 들으니까요. 예. 아, 모르셨어요. 신영님은. 그렇게 요번 개편에 내려놓으신다고 합니다. 0122님 약국에서 같이 일하시는 실장님께서 깜짝 이벤트로 열만의 사연 신청하셨었는데 치킨 선물 받아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감사해요. 실장님이 언니같이 잘 챙겨주시고 마음이 잘 맞아서 약국 일도 잘 해내고 있답니다. 라디오 항상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저희 그때 반반 드렸을 때 요걸로 이제 뭐 삼계탕을 백숙을 해 드시겠다는 분도 계셨고 뭐 볶아 먹겠다 튀긴 거니까 뭐 아무튼 삶아 먹겠다 여러 가지로 요리해서 드시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그냥 순수하게 드셨네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김민종 세상 끝에서의 시작 580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승기 김연아의 스마일보이 116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김동률 그게 나야. 파파 스머프님 지금 고속도로 쉼터에서 동호회 밴드에 행복을 주는 사람 이 곡을 올렸는데 이런 우연이? 아 이 곡 하자 하고서 올렸는데 마침 나왔어요? 근데 열만을 매일 들으면 그냥 그 느낌을 거의 매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시절 늘 듣고 자란 노래가 매일매일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 계획된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항상 숨어서 보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래요. 8321님 수영씨 오늘이 결혼기념일 30년 되는 날인데 남편이 아침에 잔소리 시전하면서 상처를 주더라고요. 원래 기념일 안 챙겼는데 오늘은 또 왜 서운했을까요? 30년 같이 살아오는 동안 폭풍, 태풍, 무지개 다 겪으면서 기념일 딸 괜찮아 하고 살았는데 오늘은 눈물이 났네요. 까지는 되게 아 참 속상하셨겠다. 형 이거 했는데 AI한테 다 털어놓고 대단한 위로를 받았답니다. 사람보다 낫네. 요즘 이러신 분들 많다고 저희 지난주 설교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또 그런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돈을 받고 들어주는데 10분에 막 몇십만 원씩 막 받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시 사우나에서 느끼는 거지만 두 분이 계시든 열 분이 계시든 대화가 안 돼. 서로 내 얘기만 해. 오직 듣는 이는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만 오면은 온갖 이야기를 저에게 다 하세요. 정말 저는 대답도 못해요. 그분이 얘기를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AI도 아닌데 말이죠. 8321님 근데 뭐 얘 굳이 털어놓을 데가 없으면 AI에게 털어놓지만 열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남편분에게 너무 이제 막 이제 어흥으로 가지는 마시고 당신 오늘 우리 결혼한 지 30년이다. 내가 이런 뭐 기념일 챙기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30년이나 지나니까 그래도 참 의미가 새로운데 오늘 좀 마음이 그렇더라. 우리 여태껏 이렇게 살아온 날이 있는데 좀 서로 상처 줄 만한 말들은 조심해 봅시다. 뭐 요 정도의 메시지는 한번 보내보세요. 커피 쿠폰 두 장 드릴 테니까 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커피 한 잔 드시면서 긴 대화 말고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삽시다. 이렇게라도 한마디 해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상은 비밀의 화원 김안희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테야.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

0: 하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도날드 덕. 이거는 정선이 언니가 잘하시는 정재욱 시즌 인 더 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는 몰입형 전시 킹 오브 킹스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8월 말까지 연장 전시 중입니다. 10만 청취자 20분께 초대권 2매씩 드려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 성함 적어서 생방송 중에 신청해 주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관절 연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

0: 조화.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링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링 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트라이앵글 러브 이즈 127 하나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아이유 피에스타 달빛바다 들으셨고 태양 리페스트 다이슬로우 주말에 상구 오빠 보고 왔습니다. 구상구 오빠를 사랑하는 팬이 된 띠동갑 누나의 사랑 받아주세요. 엄태구 상구 오빠 127 하나님 이거 와일드싱 영화 많이 보고 계신 건가요? 예고편을 너무 많이 봐서 저는 본 줄 알았어요, 제가. 예고편만 본 게 아니라 뭐 계속 그분들 막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 예. 저 지금 와일드싱 보러 가는 길인데, 용념님. 예. 보시고, 상구 오빠가 좋은지, 어떤 다른 오빠가 좋은지, 네가 좋아. 아우 세상에나 마상에나 예. 어떤 오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5155님 내일 10년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갑니다. 간만에 라디오 들으며 짐 정리 중인데 쓰레기가 끝이 없네요. 선곡이 장난 아니네요. 아주 신나게 청소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파이팅하고 가겠습니다. 10년 살았으면 뭐 10년 내내 한 번도 안 꺼내본 짐들이 또 나오죠. 근데 그 뭐 정리하는 데서 뭐 1년만 안 쓰면 그 물건은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짐을 정리할 때는 난 곧 쓸 거라는 어떤 강한 믿음이 있었는데 10년 뒤에 발견되면 빨리 발견되는 거죠. 네.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린 거 냉동실 안에 우리 아들 지금 48세인데 돌 때 있던 떡이 발견된다 이렇게 화석으로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10년이면 금세 발견했다. 비에타스암님 주말에 보라성게 먹으러 고성으로 고고싱합니다. 성게인데 약간 보랏빛을 띠는 성게인가 보죠? 저는 또 못 먹어요. 요거 비싸서 못 먹는다는데 저는 그냥 못 먹어요. 제가 원래 비린 쪽은 다 못 먹는데 뭐 안 비리대요. 고소화돼요. 근데 못 먹어요. 여러분이 제 대신 더 많이 드세요. 제가 안 먹어드릴 테니까. 알겠죠?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비에따삼님이 신청해 주셨고 유정석 질풍가도

0: 장 보러 가는 중이에요. 어디 바닷가 휴가 가는 기분이 드는데요. 음악이 아주 시원해요. 이 텐션으로 열심히 장을 봐야겠...
1: 안돼, 7559님. 신나면 장 보다가 과소비한다고.
0: 어머나, 이것도 삼그 이것도 싱그러운데. 근데
1: 집에 가니까 지쳤어. 장을 너무 열심히 보잖아요. 지쳐갖고 음식하기 싫어요. 그거 혹시 공감하시나요? 장 볼 때는 막

0: 나는 요리사다 이러면서 협반처럼 다 요리사다 이렇게 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 집에 갔더니 너무 힘들어. 아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아 이게 주말에 꼭 해야지 하다가 또 돌덩이로 발견되고 그럽니다. 반둥땡님, 한국 가기 전 냉털 중이에요. 채소 다 털어 샐러드 맹글어 먹고 이제 냉장고 청소 들어갑니다. 한국 가면 저도 버스 안에서 수영님 방송을 듣는 귀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요.
1: 어디서 오시는지 빨리 다 냉장고 깨끗하게 아들 저기 돌떡도 빨리 청소하고 해서 와가지고 버스 안에서 또 들어보세요.
0: 라니아님,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기 전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하고 있습니다. 한국 와서 CBS 라디오 열심히 들으며 많이 위로받고 갑니다. 캐나다 가서도 응원할게요.
1: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는 미용실 값도 굉장히 비싸고 하니까는 여기 오면 그렇게 미용실, 피부과, 뭐 병원 이런 거 막 예. 볼륨 매직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페이지 이별이 오지 못하게 556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원진, 류금덕,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030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삐용삐용삐용삐용
1: 속보입니다. 검거되었어요. 속보입니다. 검거되었어요. 10년 만에 이사가는 515님.
0: 언니 안 그래도 애가 지금 6살인데 냉동고에 모유 수유할 때 담아둔 파우치를 발견해 삐용삐용삐
1: 돌떡보다 더

거슬러 올라와서 모유 수유 해놓은 아기가 그때 한 끼를 못 먹었어요. 그래도 지금 건강하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돌덩만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모유 수유를 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지 않았는가? 그 또한 찾아볼 일입니다. 2104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단축 근무하고 퇴근해요. 자전거 타고 집 갑니다. 아, 수근 상하는데 일산 호수공원은 너무 예쁘네요. 그러게요. 이 회사들이 지금 다 어려운데, 아, 참. 2104님, 이 노래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에픽하이 융진의 러브 러브 러브. 140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로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해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6: 1544-7575.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1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5: 경동 나비엔.
1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7: 오늘 끝곡 마음의 나이님이 신청해 주신 김광진 동경소녀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 셀러스.
5: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 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 셀러스.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7: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8: 왕타 칫솔.
7: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1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0: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어에서 접두사 RE, 리는 다시 혹은 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 들어있는 영어 단어 리메이크는 다시 만들다, 리와인드는 다시 감다, 리사이클은 재활용하다, 리턴은 되돌아간다는 의미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한동준의 FM팝스는 재방송도 없고 다시 듣기도 없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막무가내식 팝송 프로그램입니다.

0: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Hungry Heart,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목소리가 그렇게 허스키하지는 않았어요. 예, 허스키가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하고 뭐 이러면서 더 좀 거칠어졌죠. 그 누구더라? 그 임지훈 씨도요. 원래 목소리는 굉장히 맑았대요. 송창식 씨 같이 이렇게 좀 약간 맑은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뚝방에 가서 매일 저녁 밤에 나가서 소리를 그렇게 질렀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목소리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예, 뭐 아무래도 허스키가 멋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성대가 고장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도 성대가 한번 고장나가지고 아 그때 그 장기 공연하는 게 저 유행처럼 번졌었어요. 김광석 씨가 이제 그랬었죠. 맨 처음에는 한 일주일, 2주일 하다가 나중에는 한 달을 막 하고 한 달 동안 60몇 회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도 따라해서 했다가 목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안 되는데. 캔디님이 막무가내 방송 그래서 더 좋아하는 FM 팝스 그러셨어요. 마음의 나이님은 가장 익숙한 단어는 리메이크, 저는 귀에 익숙한 원곡이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곡 리메이크 곡을 먼저 들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원곡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들은 곡이 원곡인 거죠.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지는 한동준의 팬팝스, 바로 청취자의 프로그램입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팬팝스와 문자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저희 CBS의 자랑.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스테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CC Catch Heartbreak Hotel, Blue System의 Under My Skin, Angie Gold의 Eat You Up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난초님이 살짝 늘어졌는데 동준님이 신나게 해주시네요. 살짝 흔들어 봅니다. 그러셨어요. FM 팝스 들으시면은 신나셔야죠. 뱃살의 부초님은 결혼은 미친 짓이야. 오 예. 저는 그 미친 짓을 했고 저의 왼수는 오늘 술 약속. 왼수를 사랑했죠? 참자. 해랑님이 더워서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라디오 틀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면서 일도 더위도 한꺼번에 몰려오네요. 지치기 딱 좋은 컨디션인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그럼요. 꽉 잡고 계세요. 참 이게 사실 오후 시간이고 식사 시간 후기 때문에 약간 졸리기도 하고 늘어지기 쉽습니다. FM 팝스 들으시면서 기분을 업시키시기 바랍니다. 9509번으로 은평구에서 5시에 출발해서 휴게소 두 번 들러 커피 마시고 서산 버드랜드 청양 칠갑타워 천장호 출렁다리 걷고 조금 전 시송에 입실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와우. 시송 펜션에 가셨군요. 여행 중에도 동준님과 함께 할 것을 약속.

아버지께서는 평생 구두를 고치며 사셨습니다. 지하철역 3번 출구 옆. 비가 오면 천막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던 작은 구두방이 아버지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준비물로 실내화를 새로 사야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엄마는 며칠만 기다리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새 실내화를 저에게 주셨죠. 저는 신나서 학교에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점심을 굶고 구두방 의자 하나를 중고로 팔았다는 것을요. 중학생이 되자 저는 친구들의 눈이 무서워졌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들은 전부 다 회사원이고 공무원인데 우리 아버지는 지하철역 구두방 아저씨라는 게 창피했거든요. 어느 날 학원 끝나고 친구들과 걸어가다가 아버지의 구두방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자마자 웃으면서 손을 흔드셨지만 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고 그때 뒤에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어? 아, 이게 우리 딸 아닌가? 라고 말씀하셨던 걸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대학생이 된 제가 서울로 떠날 때 아버지는 기차역까지 오셨습니다. 평소에 말씀이 없는 아버지가 그날따라 말씀이 참 많았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만 고향에 갔고 전화도 엄마하고만 했지 아버지와는 짧게 안부만 묻고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뵌 아버지는 허리가 더 굽어 있었고 손은 심하게 뒤틀려 있었지만 여전히 구두를 닦고 계셨습니다. 제가 울먹이면서 이제 좀 쉬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웃으면서 이거라도 해야 안 늙는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내는 날이 다가오면 아버지는 며칠 동안은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새벽까지 일감을 더 받기 위해서였죠.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저는 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을까요? 며칠 뒤에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생 남의 구두만 만지면서 살아오신 아버지께 좋은 구두를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는 구두 상자를 꼭 안고 계셨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선물로 받은 아이처럼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구둣방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시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 대신 제 운동화를 품에 안으셨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신발은 비싼 명품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평생 달아버린 아버지의 낡은 작업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구두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노래 My Father's Eyes 함께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이었죠. 에릭 클랩튼 My Father's Eyes. 오늘 주인공은 익명을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네, 사연이 읽기가 힘드네요. 7944번으로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먹먹합니다. 회사 다닐 때 비 오면 우산 가지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셨는데 그립습니다 그러셨어요. 8696번으로 눈물 나게 하는 사연이네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얼얼해집니다. 여기는 부산 둘레길입니다. 6755번으로도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하니 먹먹해집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러셨습니다. 그레이스님은 평생 쌀가마니 매셨던 아버지, 무릎이 부스러질 듯 아파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 나가셨던 어머니, 그래도 사연자님은 부모님께 효도할 날이 있으신 듯 항상 그립고 보고프죠. 예. 수경님도 지금 점심 먹고 있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셨습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의 보석송 주인공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로딘 롱쉐의 Love is Blue, 로저 휘테커의 Mommy Blue.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2: 평택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신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나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로 넘어갑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FM 팝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쉐어의 Believe였습니다. 자작나무님이 여기는 짤스브루크 7시 12. 아 지금 이게 사연이니까 8시가 넘었겠네요. 예, 네, 8시입니다. 남편 친구 부부와 자유여행 중입니다. 6월 1일 부다페스트 시작으로 비엔나 프라하 체스키 경유해서 짤스에 있고 17일 귀국 예정이에요. 호텔에서 CBS와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일정을 보면 한국 시간이 파악이 금방 된답니다. 해외에서도 좋은 노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으네요. 그러셨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0: 야, 알스부르그에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0372번으로 요즘 바쁘게 지내면서도 문득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 날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인연, 또 지나간 추억들, 그리고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참 소중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늘 앞으로만 달려가느라 놓치고 살았던 감정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밤입니다. 밤? 지금 밤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에릭 클랩튼 노래 신청하셨는데 1부에 저 에릭 클랩튼 노래가 나갔는데 안 들으셨나? 못 들으셨나 봐요, 1부는. 같은 밤을 보내고 계셔. 이게 어디 밤인가 봐.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저희 CBS의 자랑 레인보우만 있으면 해외 어디 가셔도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특히 저 컴퓨터로 작업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PC용으로 다운받으셔서 탁 깔아놓으시면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아주 제격입니다. 한동준의 팬팝스는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인의 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우.

빌리 조엘의 It's Still Rock and Roll to Me, 마이클 부블레의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Cheap Trick의 Don't Be Cruel, Blind Guardian의 Surfing USA, 폴 맥카트니의 Oh, Jukeup까지 무려 다섯 곡을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신나셨어요? 발바닥 좀 비비셨어야 되는데. 4466번으로 신촌에서 김포 가는 G6000번 버스 탔는데 갑자기 돌림 노래가 들려갖고 깜짝 놀랐어요. 기사님도 한동준의 팬팝스를 듣고 계시네요. 덕분에 이어폰 빼고 편하게 들으면서 갑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G6000번 버스 기사님. 네. 아로아님이 2004년 영화 라디오를 감상했어요. 역시 영화는 꿈입니다. 주인공이 라디오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라디오를 정말 좋아하는 순박한 청년이었고 그걸 알아봐주고 또 보살펴주는 마을의 어른들과 학교 꿈같은 멋진 장면들이 아주 좋았다고 그러셨어요. 와, 라디오라는 영화가 있군요. 제가 꼭 봐야 되는 영화인데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Mariah Carey의 Hero, 제시카의 Goodbye.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A Little Less Conversation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다른 가수들이 다 불러가지고요. 엘비스 옹이 하늘나라에서 좀 슬퍼하실 것 같아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목소리 또 다 함께 들었습니다. 제니퍼 님이 오늘 별다른 멘트는 안 하시고 팝송만 계속 나오니 어느 한편은 잡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다. FM 팝스뿐만이 아니고 CBS의 음악 FM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말 많이 안 하고요. 음악을 계속해서 많이 보내드립니다. 이게 저

20여 년 전에 시작된 건데요. 오래되니까는 참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 주말에는 더 많이 나가요. 음악이. 3590번으로 면접 끝나고 귀가하는 중입니다. 금요일에 결과 나오는데 합격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러셨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합격하시게 될 겁니다. 노래 두 곡에서 듣겠습니다. 로렌 크리스티의 The Color of the Night, 샌디 패티의 Via Dolorosa.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이 광구시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뽑지.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5: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비지스의 노래입니다. Jive Talking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주식 용어 중에 서킷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급하게 오르거나 내리면 모든 주식 거래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도 이 서킷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뜻대로 안 돼서 조급해지거나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을 때, 잠시 마음의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시키고 잠깐 멈춰보면 어떻겠습니까?

0: 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배철수 씨의 목소리죠.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마음이 답답하거나 막 한없이 가라앉을 때 이럴 때 있죠. 잠깐 이 서킷 브레이크 주식 용어인데요. 이걸 발동시키고 멈춰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잠시 멈춰서서 나의 속도를 되돌아보는 하루 필요하죠. 이현숙 씨가 이렇게 글을 주셨네요. 자, 그런 오후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자
1: 나의 꿈을 숭실

0: 실력 발휘 쏴!
1: 쏭! 실력 자!
0: 내 실력이 쏭! 실전으로 쏴!
1: 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2: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4번 소녀였습니다. 김길수 씨 9854번으로 정해 주셨어요. 김현숙 씨는 바르셀로나에서 보내주셨네요. 가족과 함께 바르셀로나 여행 중에 듣고 있어요. 가요 속으로를 들으니까 너무 반갑다고. 그럼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외국에서 이렇게 듣게 되면 익숙한 걸 맞이하게 되거나 그러면 참 반가워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김현숙 씨.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해드려야죠.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 가지 정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이렇게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7079번으로요. 불어오는 바람이 좋아요. 비가 오려는지 조금 흐리네요. 제가 있는 목통은 흐리진 않습니다만 바람은 좀 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이 더운 날씨는 아닌 듯한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제1의 빛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하셨습니다.

0: 23800707번으로 신청하신 변진섭 씨의 사랑이 올까요? 잘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승식이 화순이. 완연한 초여름입니다. 승식이가 오늘도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더운데 잘 지내고 계세요?
2: 그럼요. 요즘 월드컵 축구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1: 월드컵 축구 좋죠. 한국이 몇 강까지 갔으면 좋을까요? 16강? 8강?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좀 같이 좀 봐요. 에?
0: 자, 그러자 화순이가 문자로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3: 좀 같이 좀 봐주지.
0: 자, 화순이는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몇 강까지 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을까요? 힌트가 될 노래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이었어요. 송창식 씨의 노래, 임희숙 씨의 노래. 이 제목에 어떤 이 숫자를, 번호를 연상할 수 있는데 오늘 오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답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답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이 순위까지 올라가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월드컵에서. 그리고 한 4년 전에 아르헨티나가 이 등수를 차지했었죠. 그때 메시. 메시 선수 정말 멋있었어요. 지금 메시냐? 죄송합니다. 4시 33. 힌트 이렇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이가 어디까지 우리나라가 올라갔으면 좋을까? 정답 발표, 노래 한 곡 듣고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정답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은정 씨가 청해 주신 미도와 파라솔 아마추어.

자,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 정답은 1등, 우승 뭐 이렇게 다 정답입니다. 송창식 씨의 노래 한 번쯤, 임희숙 씨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이렇게 하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한 번쯤 우승도 도전해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간장게장 받으실 분 5455번. 월드컵을 위해 대형 TV 장만했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하셨는데, 뭐 이거 아주 좋은 계기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번에 월드컵 쭉 그 기간 동안 아주 재미있게 TV로 보실 수 있겠네요. 7854번 우승 1등. 축구광 아빠가 저 초등학생 때부터 한국이 우승하면,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피아노를 사준다고 했었는데 그날이 언젠가 오길 기도합니다. 예, 뭐 기도하고 기대하고 뭐 다 해봐야죠. 아빠께서 그 약속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1204번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생각납니다. 빨간색 티를 입고 거리마다 모여서 열띤 응원 함성 소리. 그때는 4강이었지만 이번엔 결승 가자 하셨어요. 예. 아이고, 그게 벌써 몇 년, 20년이 지났네. 우와. 예. 7345번 때마침 미국 마이애미에 사는 딸집 방문 예정이라 실컷 응원하고 올게요 승아 씨 하셨어요. 예, 잘 다녀오시고요. 정말 재미있게 응원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리고요. 따로 문자 드리겠습니다. 승식이 화순이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7345번으로 청해 주셨군요. 저녁록 종이학.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성진우 포기하지마, 장덕수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따시게님이요. 오늘 월차 안에서 집에서 듣습니다. 사무실에서 듣는 승화씨 목소리는 너무 작게 들려서 귀를 쫑긋했는데 집에서 크게 틀어놓고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몰래 듣다 보면 크게 몰래가 아니고 크게 틀어놓고 듣기가 좀 그렇죠. 따시게님 오늘 시원하게 가요 속으로 들어와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1부 끝곡은요. 552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이상은 사랑해 사랑해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곡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김후곤 씨가 두바이에서 보내주셨네요. 야, 두바이 열사의 나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37도에서 38도 올라가요 하셨는데, 으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후곤 씨였습니다. 으흐, 덥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2부도 함께해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5: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6: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6: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 강미숙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한은경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5년생. 1984년에 수원 한일여실업고를 졸업한 한은경입니다. 우리가 다닌 수원 한일여실업고등학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야간고등학교였어요. 한은경은 기숙사 생활을 함께하면서 친해진 단짝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재미있게 지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예요. 42년이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고 꼭 찾고 싶습니다. 한은경, 나는 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 너를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기원하며 기다리고 있을게.

신청하신 노래 유익종 사랑의 눈동자였습니다. 1965년생이시고요. 84년에 수원 한일여실업고를 졸업한 한은경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강미숙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1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을게요. 김경희 씨가 굉장히 반갑다고 하시면서 저도 한일 여실 다녔는데 절 찾는 건 아니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추억이 돋습니다.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예. 자, 이 코너를 통해서 130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131번째 만남은 언제 이렇게 이루어질까 기대가 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수라는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황성옥 씨가 유승룡 염정아 버전으로 들려주세요. 아, 이 영화에서 이 두 배우가 부른 버전 아주 좋죠. 김미영 씨도 역시

신은비 씨가 신청하신 양파의 아디오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화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세요. 야, 이거 어떡하죠? 1052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걱정이네요. 어제부터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수리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목요일이나 방문할 수 있다네요. 날도 더워질 텐데 냉동실, 냉장실 음식 어쩌나요? 이건 뭐 100% 다 녹는 거 아닙니까? 얼어있는 것들은 다 녹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목소리가 지금. 네. 예, 빨리 고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7493번, 호된 감기로 집콕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남편이 점심때마다 전화를 해준 해요. 사실 우리 남편은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집에 한 번 전화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옛날 남자거든요. 이렇게 자상한 면이 있는 남편이었는데 그 표현을 잘 못했던 거죠. 아마도 밖에서 일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그렇게 표현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7493님 빨리 나으시기 바라고요. 예, 멋진 남편이네요. 4695번으로요. 이룸 식구들과 함께 듣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승철 씨의 노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를 신청하셨는데 지금 이룸 식구들 모두 귀 쫑긋하면서 듣고 계시죠? 지금 가요 속으로의 신청곡이 나옵니다.

김완선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이부열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0162 이미연 씨의 신청곡 천상재회 최진희 씨의 노래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은 567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어제 서쪽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별처럼 순수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정유경 씨가 부른 꿈을 청해 주셨네요.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 보내시고 신청곡 보내시는 감성을 가지고 계신 5670님. 그 외에 또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순수하게 잘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7617번으로도 신청하신 노래 꿈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콤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사랑의 하모니 야화였죠. 2481번으로요. 종로 허허다방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려나요? 허허다방 멋진 DJ 준이 오빠 보러 매일 출근해서 들었던 노래라고요. 왜 이 다방 음악다방의 DJ들은 멋진 DJ들아 준이었을까? FM 팝스에도 준이 오빠 있잖아요. 한동준이. 준이라는 이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박영수 씨, 최정임 씨가 신청하신 박인이 끝이 없는 길 두 곡이었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대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가요속으로 끝곡이에요. 최윤수 씨, 조인경 씨의 신청곡이네요. 전인권 걱정 말아요 그대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어.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의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흔히 마음에는 형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마음이 또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헤어지고도 한참을 지켜보며 손은 들어주는 이의 모습, 소나기에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 앞으로 마중 나온 이의 미소, 아픈 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온기 어린 손길, 수소하지만 뭉클한 일상의 풍경에서 숨어있던 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의 형태를 사랑이라고 부르죠. 보이지 않는 온기로 우리 곁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 오늘 저녁에는 그 사랑을 눈으로, 마음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마리콜의 Love.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이 있는데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보여줬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렬한 장면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죠. 사랑에 대한 100번의 연설도 단 한 번의 표현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하는 거라고 했죠. 알아주겠지 뭐, 알아주겠거니. 그러지 말고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사이버대학교.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

보란다리의 노래 If You Love Me는 김미진님 정하신 곡이고요. 사당동에서 작은 정육점을 시작할 때부터 저녁 스케치를 만났습니다. 이후에 크게 정육점을 확장해서 언제나 매장 음악 방송이었고 이제는 은퇴해서 고향에 내려와서도 늘 옆에 두고 잘 듣고 있답니다 하셨네요. 최웅근님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노래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기억에 남는 명언, 책 속의 한 줄, 함께하는 내 마음의 한 줄 있고요. 5565님 지하철 안에서 들으면서 갑니다. 그러셨네요. Can it against the more we try?

기억에 남는 명언 또는 책 속의 한 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의 한 줄. 이연숙님이 보내주셨나요? 몇 명의 여행자에게 세상을 일주하는 제일 좋은 여행 방법을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역사 기행을, 어떤 사람은 크루즈 여행을, 어떤 사람은 자전거 횡단을 추천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든 사람이 친구와 함께 가는 여행이 가장 좋은 여행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박경철님의 착한 인생 당신에게 배웁니다 중에서 친구와 함께 가다 글을 보내주셨네요.

생각 중독 보내주셨나요?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면 모든 상황을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내게는 어떤 자원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잘 되고 있는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해결책과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잃어버린 것,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 집착하면 오직 그것만 보인다. 이런 것에만 집중하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결책을 완전히 놓치고 만다.

0: 마음의 한 줄 김옥진님이 보내주신 닉 트랜턴의 생각 중독과 함께 보내주신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브리지 오브 트러블 도어터 저녁 스케치 20년 넘게 들었는데 당분간 조금 허전한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김응수님도 같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3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오늘 저녁 퇴근길 우산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요. 현재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더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강원 산지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 사이에는 인천을 비롯한 경기 중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그 밖에 수도권에서도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외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 때문에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도 대체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대구 16도, 원주와 대전, 광주 15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6도, 청주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의 분포로 평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모레 또다시 중부 내륙과 전북 북동부, 경북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 23.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50대 초반 지친 하루 일과 마친 퇴근길에 우연히 차 안에서 듣게 된 저녁 스케치. 추억을 동반하는 올드팝의 멜로디, 국내는 물론 해외 근무할 때도 늘 같이 들었죠. 당시 대학생이었던 우리 딸내미 그리고 온 가족도 애청자가 됐답니다. 그러셨어요. 박필규님. 다이나 루즈와 라이언 리치의 노래 Endless Love. 이 곡은 오늘 결혼 30주년 맞으신 세 딸 아빠께서 보내주셨네요.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했고 새 아이 돌보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잘해준 게 없다 싶습니다. 우리 아내 이은경 씨 사랑하고 고마워요 하시면서 같이 정하신 곡입니다.

소의 엄마가 아유 언제나도 KTX 한번 타보고 싶다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1박 2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첫날에는 리조트의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본 뒤 숙소에서 제공하는 석식을 먹고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눈이 떠져 찾아보니 장호항이란 데를 가면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침이 되자 엄마를 모시고 장호항에 가기 위해 미리 렌트한 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저 역시 장호항은 처음이었는데 어느 광고에 보니까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다는 설명이 흥미롭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장호항과 다른 해변을 잇는 케이블카를 탔는데 정원 50명 대부분이 시니어분들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중에 저 사람들 시끄러우니까 다음 거 타자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둘러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두 사람의 커플의 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주위 어르신들 중에 누가 언짢은 기색을 보이시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평온한 분위기였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뒤에는 엄마와 아까 있었던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엇보다도 그 공간에서는 어르신들이 다수였으므로 그 분위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 배려했어야 한다는 엄마의 의견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표했습니다. 돌아오는 KTX 타기 전에 감자 전도 사 먹고 작은 서점을 발견하신 엄마가 막간을 이용해 책을 또 한 권 구입해 오기도 했습니다. 숙소도 좋았고 다 좋았다 하시며 다음 여행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집에서와 달리 저희 모자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엄마와 둘만의 기차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내 삶의 길목에서 알케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연세 있으신 어머님과의 여행은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시죠. 늘 집에만 계시다가 대중교통도 타보시고 여행하시는 거 즐거우신 부모님이시죠. 그죠? 자주 모시고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죠? 윤서님, 어머님과의 행복한 기차여행 즐거움이 전달이 됩니다. 친정엄마가 안 계신 저는 그저 부럽기만 하네요. 두 분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9720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오늘 사연 주신 알케비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칼스의 노래 드라이브는 같이 정하신 곡입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Yeah!

0: 판매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4: 저녁 스케치를 20여 년 들었는데 특히 2000년대 초중반 긴 퇴근 시간 큰 힘이 됐는데 그러셨어요 존 레넌님 닐 다이먼드 헬로 어게인 흐르고 있고요 람보르 곱돌림 청하신 곡입니다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0: 에드피아 국민 인생
1: 사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수산의 룬댕의 연주, 당신의 소중한 사람. 제게는 저녁 스케치가 보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셨어요. 3800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제 인생 63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40, 50대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아, 그래요. 5225님. 제가 이 방송을 2003년 가을이 시작될 때부터 듣게 됐는데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8072님. 라디오 좋아하시는 엄마 덕분에 7살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 33살이 됐답니다 하셨어요. 디밍님도 문자 보내셨네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익스펜스 넌더리 저의 노래 키스미는 윤두현님의 정하셨고요. 저녁 스케치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사랑에 빠진 곡입니다. 크리스탈 게일의 Don't Make My Brown Eyes Blue는 아라베스크님 정하신 곡입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엔 퀴즈타임이 있고요. 마니걸님이 로보의 노래 정하셨네요. I'd love to one man.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커피는 시벳 커피라고도 부르며 생산량이 적은 아주 고급 커피입니다. 네덜란드 식민지 하에 커피를 재배하면서도 맛볼 수 없었던 농민들이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얻은 원두로 커피를 만들어 마신 게 이 커피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사양 고양이가 삼킨 후 소화 과정에서 효소를 통해 발효되면서 특유의 향과 맛을 가지게 된 이 커피는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을 스치듯 만나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인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고 말이 없어도 마음이 전해지는 인연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선물 같죠. 그냥 모든 게 다 고맙습니다. 글을 천연재님이 보내주셨어요. 청하신 제이슨 브라즈의 벨라루나였고요. 카밀라 카베요의 하바나는 홍영미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 앤 퀴즈 타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커피는 생산량이 적은 고급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사양 고양이가 삼킨 후 소화 과정에서 효소를 통해 발효되면서 특유의 맛과 향을 가지게 된 이 커피는 무엇일까요?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

미국에서 저녁 스케치 들으려고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저녁 스케치 끝나면 다시 자려고요. 새벽일 텐데, 그죠? 핑크톡 바지님이 정하신 지료라신 게티 너노레타였고요. 남은 시간 더 많이 남기고 더 많이 추억하고 더 많이 기억할게요. 9779님 황수아 자르디 까몽데뜨라듀 어떻게 안녕이라고 말해.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커피 세상에서 제일 비싼 커피로 사양 고양이가 삼킨 후 소화 과정에서 효소를 통해 발효되면서 특유의 맛과 향을 가지게 되는 이 커피는 루악 커피였습니다. 친구 남편이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셨을 때 친구가 가져와서 선물로 받았는데 신비하고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2582님 시내버스 272번 기사인데요. 럭셔리 커피의 대명사죠. 루악. 7465님 50대 후반 늦게 다시 시작한 어린이집 교사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며 듣고 있습니다. 0761님 루악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8221님 루시맘님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20년이 넘게 함께한

저녁 스케치, 때로는 따스함으로, 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이슬이 맺히기도 했던 모든 시간 잘 간직하겠습니다 하셨어요. 1264님, 저는요 사랑의 창가를 들으며 저녁 스케치와의 추억을 소환하고 싶습니다. 6947님, 글레어 진학의 사랑의 찬가.

어제 내린 비는 만남의 비고 지금 내리는 비는 이별의 비 내일 내릴 비는 슬픔이 그 이름이겠군요. 아무리 감정을 숨기려 해도 미어지는 마음 억제하려 해도 그래도 내리는 눈물을 내일 내릴 비의 슬픔을 알고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안녕일 줄 알았으면 어제 우산을 쓸 것을 차라리 서글픈 사랑은 느끼려 하지 말 것을 또 비가 내리면 문득 떠오르시겠지만

그래서 더 슬픈 저는 당신 기억 속에서 빛처럼 지워지겠지요. 원태연 시인의 초라한 이별. 헤어짐을 견딜 수 없을 때는 걸어본다는 헨리 소로의 말처럼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아쉬움도 미움도 부서진 마음의 찌꺼기도 하나씩 하나씩 흘려버리기로 해요. 그렇게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반짝이는 별과 함께 슬픔을 견뎌낼 힘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에 차오르고

난리다이너의 소아젤의 행복한 이별. 남편이 아파서 병가 중일 때도, 퇴직으로 우울할 때도 저녁 스케치 들으며 마음 차분히 지나갔는데 그러셨어요. 숙이 환희님. 286 컴퓨터 시대부터 들었습니다. 로사님도 보내주셨네요. 시간 참 빠르죠, 그죠? 뱀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혈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뿅.

0: 여러 석 자의 경리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연골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4: 일양약품
5: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9: 1등을 책임지는 1등
10: 하이엠솔루텍.
1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3: 올드팝은 뱀이야.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14: 제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당첨되신 분들 중에 주소를 안 보내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내주셔야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스케줄 홈페이지 선물 당첨란 확인하시고요. 금요일까지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년 전쯤 회사에서 회식하고 버스 타고 집에 오다가

차 안에서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서 기사님에게 라디오 채널을 여쭤보고 애청자가 된 사람입니다. 보스턴에 사는 손주 도연이 손녀 이현이의 생일 축하도 이 시간에 해줬는데 늘 즐겁고 추억의 노래도 마음껏 들으며 너무도 행복한 70대가 됐답니다 하셨어요. 6726님 그때 차 안에서 들었던 노래가 스티브 보베트 I'm in love with you.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배미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카.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혼밥이라 그러잖아요. 혼자 밥 먹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서러운 게 혼등, 혼파래요. 들어보셨어요? 혼등은 혼자 등 긁는 거. 혼파는 혼자 파스 붙이는 거. 야, 참 기가 막히죠. 언제가 가장 외로우세요? 어느 때 사람이 가장 그리우세요? 물론 뭐 혼자라서 좋을 때도 있지요. 당연히 있지만 혼자라 힘들 때, 그리고 외로울 때, 말동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때, 적어도 하루 두 시간 행복한 동행이 여러분 옆에 있을게요.

0: 금희님, 오늘은 저보다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비르님, 그쵸? 지금 방글라데시 가 계시잖아요. 혼자라고 이영말리 떨어져 있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두 시간 오늘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우리 혜수님이, 아유, 뭐 전 아직은 일도 있고 그래서 집에 오면 사람이 없는 게 잠시는 좋아요. 잠시 좋죠. 아파서 혼자 있는데 누가 약 좀 사다 줬으면 할 때 없으신가요? 그 또 무거운 탁자로 옮겨야 되는데 혼자는 도저히 옮길 수 없어. 그럴 때 간절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에 파스 한번 붙이려면은 몇 개 정도는 망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아픈 건 참을 수 있어 그나마. 등 가려운 거 그거 진짜 못 참죠. 막 등이 막 이렇게 되지 않나요 지금? 그래요. 반려동물로는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이럴 때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오늘 그런 얘기 하면서 10시까지 이런저런 대화 나눠보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으니까 나 이럴 때 정말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아, 거기에 참고로 혼자 파스 붙이고 혼자 등 긁는 1인 나 여기 있습니다. 생존법 얘기할게요. 알려주실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적어주세요.
1: 송실 사이버대에서
2: 수실력자
1: 나의 꿈을 수실력 발휘 쏴
2: 수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관절 연골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 교육청.

펄플 레인님, 정태준, 박은옥이 함께한 사랑하는 이에게 청해 주셔서 들었고요. 또 0625번으로 아직도 버스 안에 계신 거죠? 수원 시내버스 9-1 기사님이 행복한 동행을 틀어주셔서 잠시 후 내려서도 이어폰 끼고 계속 들을게요 하셨는데 아직 안 내리셨길. 그래서 기사님하고 함께 노사연의 님 그림자를 들으셨음 하는 바람인데 뭐 내리셨어도 아무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을지님이 몸이 아파서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외롭죠. 맞죠. 맞아요. 네, 흰머리 뽑을 때 옆에 난 건 어떻게든 뽑을 수 있는데 뒤에는 도통 방법이 없잖아요. 맑은.

하늘님. 근데요, 이거 흰머리 뽑는 거 별로 강추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꾸 뽑다 보면은 그 자리에서 모공에서 더 이상 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색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흰머리 났다고 뽑는 거 그거 별로 강추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네, 경실님은 김치 담글 때요, 누구든 옆에 있으면 부족한 양념도 좀 넣어주고 간도 봐주고, 혼자 하다 보면 어떤 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장갑 끼고서 막 버무리잖아요. 고춧가루 잔뜩 묻었는데 더 넣어야 돼. 설탕 넣어야 돼. 뭐 아니면 양념 넣어야 돼 할 때 누가 옆에 있으면 너무 좋겠죠. 효천님이 나이 들수록요, 자기 자신하고 친해야 돼요. 아유,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2933번으로 글 주셔서 제가 까무러치게 웃었습니다. 파스를 말이죠. 파스 붙일 때 방바닥에 쫙 놔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각도를 정확히 맞춰갖고 확 누워요. 그러면 돼요. 아유, 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자꾸 그 상황을 상상하니까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붙으면 좋은데 안 붙으면 어떻게 또다시. 아유, 참 안타깝네요. 자,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6261번으로 막히는 퇴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예, 목적지까지 함께 할게요. 10시 전에 들어가시겠죠. 그렇죠? 4103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변진섭, 새들처럼.

김종찬 산다는 것은 꼼지랑님 청해 주셨고요. 5719번으로 또 오정님, 소우님, 수원님, 조영란 모란 동백. 그 서시봉 공연들 보고 오셔서 굉장히 이 모란 동백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가졌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 내에서도 조영남 씨가 내 장례 때 이 모란 동백이 울려 퍼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주 가슴 짠한 얘기를 해서 관객들이 큰 박수를 보냈던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사처럼 날 잊지 말아요 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짠했다고 우리 인호님도 또 글 주셨어요. 또 영미님,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그리고 변진수 새들처럼 내국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홍민정입니다. 아마도 그건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은경님 반갑습니다. 어떤 날 그런 날에는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또 5325번을 오늘도 산책 나오셨어요? 이수영 꿈에 청해 주셔서 들었고 홍민정 아마도 그건 우리 제니님 그래요. 마음이 좋으신가 봐요. 박남정 널 그리며 청해 주신 곡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서.

0: 작업부터 최근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요.

귓가에 지저귀는 파랑새 맘에 파다 아픈 파랑새 빛이 신날게 빛이 예뻤어

오늘 비 소식이 없었는데 사당동에 비가 온다고 아르님, 또 북한산 그녀님 계신 곳도 비가 오고 이곳 목동도 조금 전에 비가 잠깐 왔다가 그쳤거든요. 비가 내리는 곳에 있는 분들, 우산 쓰고 걷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안전하게 댁까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행복한동의 2부 첫 곡은 이문세 파랑새. 5394번으로 저희 부부요. 유난히 요즘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데

0: 어느 날 우연히 행복한 동행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하루에 스트레스가 은근히 풀린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신청곡을 조심스레 보내봐요. 아이고, 이문세 파랑새. 어때? 이 노래 들으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버리지 않던가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5394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여기에 또 하나. 자, 잘 들어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풀꽃시인 나태주 선생 에세이가 나왔습니다. 너를 아끼며 살아라. 제목 좋죠. 너를 아끼며 살아라.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어른들을 향해서 이제 가고 싶었던 길을 이렇게 가라라고 응원해주는 그런 지혜를 모은 책이라고 할까요? 더블북 출간 1주년 기념입니다. 더블북에서. 그래서 너를 아끼며 살아라. 10만 독자가 사랑한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입니다. 자, 원하시는 분 샵9390 문자 샵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청해 주실 수 있는데 앞에 책하고 예, 너를 아끼며 살아라 원한다고 적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선물은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될 거니까요. 오늘 안 됐다고 어제 안 됐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계속 2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 기회가 되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Good Music Station. CBS FM.

가끔 이럴 때 누가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 때가 있죠. 우리 반가워님 맛난 음식 해놓고 같이 먹을 누가 있었음 할 때가 덜어 있죠. 뭐 하지만 라디오 음악 친구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저런 뒤에 말이 더 가슴 아프네요. 제가 옆에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같이 먹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반가워님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해와 달님 청해 주신 최현재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반짝반짝님이 LED등 그거 갈아보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갈아요? 너무 어려워서 형광등은 초크까지 기가 막히게 어떻게 갈았는데 결국 LED 등을 못 갈고 6개월 정도 불을 못 켠 채 어머 어떡하면 좋아. 불을 못 켠 채 TV만 켜놓고 살다가 지방에 사는 남동생이 명절에 올라와서 갈아주고 갔습니다. LED 등 쉽게 가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텐데요. 남성분들이 덜어 가시나? 동생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누구 불러야죠. 뭐 전문가를 불어서 갈아달라 그래야지 쉬울 것 같지 않은데 LED 등 쉽게 가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하고 전원석 떠나지 마 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반짝반짝님을 위해서 혹시 나만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시라고 반짝반짝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천안 청수공원에서 오늘 분수쇼 보셨네요. 미숙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김재성, 안혜경, 영상.

인천에도 비가 오는군요. 0775번으로 글을 주셨네요. 박혜정님 청해 주신 SG워너비와 옥주연이 함께한 한여름날의 꿈 들으셨고요. 영도다리님이 이상은 비밀의 화원 청해 주셨고 또 배운과 마중사이님 하늘타리 그대는 나의 인생 김재성 안혜경이 함께한 영상 내국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퇴원하셨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카타리나님 퇴원 기념으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에휴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태수님이 오늘 하루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짐 챙겨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처럼 지쳤던 적이 또 있었을까? 그래도 행복한 동행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들으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랬군요. 오늘 많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들어가시면서 차 한잔할 수 여유 있다면 차 한잔 드시고 가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청해 주신 곡 송지혜 곡 늦지 않았음을.

0: 둘이라도 외로울 때가 있죠. 그럼요. 혼자 있을 때만 외로운가요? 군중성의 고독이라는 것도 있고 또 단둘이 있을 때 느끼는 그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 힘들죠. 베로니카님, 그래도 하루 두 시간은 음악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조함은 사랑하는 우리 전해드렸고요. 잘 먹어봅시다 님이 어젯밤에 회식하고 너무 달렸어요. 아니 잘 드시고 왜 뛰세요? 왜 달리셨어요? 그렇게도 달리다라는 게 표현이 되네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예, 포항 철길 숲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들어가셔야죠. 송재호 늦지 않았음을 6901번으로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조가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소고기 하면 하하이.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소음이라는 게 밖에서도 들어오지만 내 안에서도 시작이 되죠. 마음의 소음이 일 때 음악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끝곡은 순이님 청해 주신 박광현 인생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0: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을 하기 전 승무원의 안내를 받는 시간이 마련돼 있죠. 좌석 벨트를 매고 비상 탈출구 위치를 확인하고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두루 듣게 되는데요. 이때 꼭 듣게 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면 보호자가 먼저 하고 그 다음 아이나 동반자를 도와주라는 거죠.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만 나의 옆에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죠. 그러니 나를 먼저 돌본다고 해서 이기적인 건 아닐까 생각하진 않기로 해요. 내가 행복해야만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테니까. 그렇게 누구보다 나 자신을 많이 아낀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6월 9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이지혜형의 산책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비행기 탔을 때 안내방송 뭐 설명 이런 거 잘 듣는 편이신가요? 산소호흡기를 사용할 때 나부터 먼저 하고 옆에 사람의 도와주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요. 꼭 그렇죠.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이 말을 기억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가느라 마음에 산소가 부족하진 않은지 다른 사람 기분 살피고 상황을 보느라 나를 못 본 적이 많진 않았는지 네, 이 시간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 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2: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사 52번으로 청해 주셨던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그리고 신승훈의 I Believe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행복과 다정함은 포만감에서 온다고 굳게 믿는 저. 오늘도 탄단지, 비타민 균형 있게 섭취하며 스스로를 아껴주었습니다. 요즘 의도치 않게 오후 8시, 8, 9시쯤 잠들어서 오전 3시, 4시에 깨느라 오랜만에 들릅니다. 하셨어요. 0005번으로 보내셨어요. 탄단지, 비타민, 그리고 음악 비타민도 섭취 중이시군요. 어우, 그렇게 새벽 4시에 깨셨으면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시차 적응하듯이 깨어 계실 것 같은데 편안하게 듣다가 잠드셔도 좋겠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시골집에 갔더니 마을 담장에 벽화를 그려놓았네요. 벽화 속에서 어린 시절 뛰어놀던 추억을 찾아왔습니다. 공기놀이하고 고무줄을 하던 추억 속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수고한 미대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마음 전하고 싶다고 6709번으로 보내셨어요. 어, 당연히 사진이 있을 줄 알고 봤는데 사진이 없어. 어린 시절 그 놀이하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았던 것 같아요. 공기놀이하는 아이들, 고무줄놀이하는 아이들. 네. 근데 그려지네요. 보지 않아도. 그리고 요즘 4살 손자가 청개구리입니다. 이리 오라고 하면 저리 가고 밥 먹으라고 하면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논다고 하고 뭐든지 반대로 하려는 손자. 아, 육아 너무 힘듭니다. 8540번으로 보내셨어요. 그렇구나. 할머님이신 거죠? 할아버님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쉽지 않죠. 또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것과 또 할머니로서 키우는 것과 또 많이 다르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고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열심히 잘 크고 있는 중일 거예요. 몸도 마음도. 9006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이승철의 My Love.

학창 시절부터 헷갈렸다.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중에 무엇부터 공부해야 할지, 능률적인 게 나을지,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을지 항상 이런 갈등 앞에서 서성이곤 했다. 졸업 후엔 이렇게 헷갈릴 일이 더 많아졌다. 맛있는 음식과 몸에 좋은 음식 중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할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중 어떤 것에 무게를 더 둘지, 안정적으로 일하는 게 나을지, 위험을 감수해도 도전하는 게 나을지. 삶은 매 순간마다 정답 없는 시험지를 불쑥불쑥 들이밀곤 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 말에 줏대없는 갈대처럼 흔들렸다. 왼발을 내밀자니 오른발이 먼저 일 것 같고, 오른발을 내밀자니 왼발이 걸렸던 것.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경험치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답과 정답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떤 길을 택했든 결국은 나만의 방식으로 채워갔을 테니까. 밤의 끝자락에서 오늘도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선택의 저울이 있었던가. 망설이고 후회하느라 꽤 많은 에너지를 써버렸을지도 모른다. 비록 그 사이 서툰 선택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쓴 순간들이었기에 지금은 무사히 하루를 건너온 나를 가만히 끌어안아 본다.

빛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스텔라장이었습니다. 아름다워.

최고기였어요. 3830번으로 청해 주신 애지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박효신의 그곳에 서서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희성이었습니다. 다시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9: 하이엠솔루텍.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1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 브로콜리 넘어져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친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철의 동네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네요. 조금씩 여름밤이 짙어져 갑니다. 퇴근을 하는데도 해가 한참을 대지를 재우고 있는 풍경.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아주 밝게 해가 산 아래로 사라지는 풍경에 새삼 감동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502님, 감동 받을 수 있는데 반성은 왜 하시는 거예요?

0: 네, 오늘 애쓰셨어요. 충분히 멋지게 잘 걸어오셨습니다. 꽁실꽁실님도 많이 분주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아직 집안일이 마무리가 덜 됐네요. 좋은 노래삼아 벗삼아 얼른 정리하고 쉬고 싶어요. 보내주셨어요. 정리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 프로 시!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이었습니다. 015B 윤종신의 음성으로 H에게 투투 그대 눈물까지도 베이시스 세상의 모든 이별이었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1201님 지금 다니는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이직하고 싶었는데 오늘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기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내일 출근하기 더 싫어요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도 아무리 예상했다고 말씀은 하셔도 그래도 기대를 하고 어느 정도 기존 직장의 마음 정리도 하고 하셨을 텐데 에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기회라는 게 어떤 방향에서 어느 순간에 어떤 형태로 올지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잘 준비되신 상태로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오늘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8579번으로는 언니 저는 지금 서울역행 기차 아니에요. 오늘 하루 당일치기로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늘 뚜벅이로 갔는데 작년에 큰맘 먹고 장롱면허 운전 연수 받고 강릉역 근처에서 생애 처음 렌트카 빌려보고 혼자 여행했어요. 초보 운전 스티커도 두 개나 가져가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아유, 잘하셨네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무사히 차 반납까지 마칠 때 뿌듯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늦은 운전이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에 감사한 하루였어요.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그날까지 더 노력하려고요. 하셨네요. 고속도로, 또 고속도로인데 약간 시내 운전? 붐비는 시내 운전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기는 해요.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면허 취득하고 한번 쫙쫙쫙쫙 하고 운전하는 것보다 취득하고 오랫동안 장롱에 묵혀놓은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더 용기를,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0568님. 이제 발령받은 지 석 달 된 새내기 교사입니다. 야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시골에 있는 학교로 발령받았는데 학교 근처에 꽃 농부님이 운영하시는 직거래 꽃 매장이 있습니다. 24시간 무인이라서 와 지금 꽃 한 단 사려고 들렀습니다. 예쁜 꽃 들고 얼른 집에 가야겠어요. 향기로운 사연이네요. 이 노래는 2691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오혁 소녀.

윤하 오르트구름 그리고 데이식스 원필이었어요. 행운을 빌어줘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해야지 하는데 노래가 좋아 계속 듣고만 있습니다. 4504번으로 보내셨어요. 아, 벌써 기말고사 기간이군요. 중간고사 응원드리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아, 화이팅입니다. 잘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선화님 일기 쓰려고 다이어리 펼쳐놓고 있는데 좋은 노래들의 줄줄이 나와 한 줄도 못 쓰고 있습니다. 멀티가 안 되는 저 어떡하죠? 네. 우리가 멀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아, 좋대요. 뇌는 그렇답니다. 뇌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6276님 발걸음이 무거운 밤입니다. 야근하고 나왔더니 밖이 완전히 밤이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랑 똑같은 길인데 사람도 없고 조용하니까 그냥 다른 동네 같은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야식 골랐는데 건강하게 살겠다고 샐러드 집었다가 결국은 삼각김밥으로 바꿨어요. 꾸몸이 있어 행복한 귀갓길. 하나 더 드세요. 많이 드세요. 두 개 드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끼니도 못 때우시고 지금까지 일하셨군요. 애쓰셨습니다. 이 노래는 아까 카타리나님이 청해주셨어요. 김태우 꿈을 꾸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해주는 ERP?
6: 전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광고 전에 들으셨던 두 곡, 케이윌 가슴이 뛴다, 다비치의 거북이였고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은 토토로미님. 오늘 퇴근길에 이 노래 주에 세네 번 들으면서 왔다고 신청하셨네요. 보아의 늘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조지 벤슨 알제로가 함께합니다. Sum up

알제로 조지 벤슨의 Summer Breeze 시작하는 밤 문을 여는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요 며칠 시작하는 밤 이번 주까지 함께 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사연을 주고 계시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셨구나. 또 새삼 놀라기도 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작하는 밤 천일 넘게 함께하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어떤 곡들을 여러분과 같이 들어야 할까 생각하고 찾고 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좋은 곡들에 감동받으면서 참 귀한 하루하루 여러분과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만든 것 같아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작하는 밤과 함께했던 시간들, 잊을 수 없는 추억들, 음악들 있다면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문자메시지는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죠.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잠깐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해변순
1: 알콩 간장.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카펜터스의 노래로 Can't Smile Without You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클리프 리차드의 Summer Holiday였어요. 상큼한 체리님, 글쓰려고 레인보우 로그인 처음 했습니다. 워킹맘인 저는 바쁜 하루 속에 원경님의 편안한 목소리와 좋은 선곡으로 항상 편히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너무 섭섭하네요. 그쵸. 아유, 상큼한 체리님. 이제라도 이렇게 인사 나누게 돼서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커피 한 잔 전할게요. 이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시작하는 밤은 이번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방송을 끝으로 폐지되고요. 자정부터 1시까지 아주 오래전 한밤의 음반가게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지현 PD가 선곡하는 BGM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고요. 1시부터 2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최강의 영화 음악이 재방송 될 겁니다. 변함없이 CBS 음악 FM에서는 좋은 음악이 흐르고 있을 거니까요. 이 시간 계속해서 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준비했어요. 해마루님 청하셨네요. 플리드우드 맥의 Dreams 같이 듣고요. 스테레오포닉스의 Have a Nice Day 이어드리죠.

읽는 밤.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또 그리워,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 안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길 바라요.

성시경의 희재 231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교대 근무 중인 40대 아재입니다 하셨는데 요즘 누가 40대를 아재라고 하나요? 청년이죠. 앞서 들은 곡 아이유의 반편지였습니다. 늘 여러분께 반편지를 보내는 기분으로 선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도착을 했구나, 기쁘게 받아주셨구나, 요 며칠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25번님도 두돌 아기 재우고 온전한 저만의 시간, 좋은 음악과 편안한 음악으로 육아의 힘듦이 잊혀진 시간이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하셨네요. 그러게요. 저도 정말 아쉽습니다.

소식 듣고 많이들 인사에 나누시는데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옆 채널 표준 FM 오전 11시 5분 시간대로 자리를 옮깁니다. 랄랄라를 맡게 됐어요. 랄랄라는 오전 시간 가요 프로그램인데요. 밤이랑 분위기도 다를 테고 가요 선곡을 해야 해서 어떻게 하나 또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시밤 가족들 오전에 깨어 계신다면 한 번씩 들러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0336번님, 저도 듣기 시작한 지 10개월 난짓 됩니다. 꿈꿈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송이어서 그런지 참 좋았어요. 뭔가 귀중한 추억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나름 사정이야 있겠지만 충격받은 건 사실이에요. 한동안 허전할 것 같습니다. 푸른 하늘의 음악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우리 모두 여기에.

브라운 아이드 소울 배우 한효주가 함께한 그대였습니다. 이 곡은 김미진님 신청곡이었어요. 9460번님도 이 노래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독서실에 있는 고1 아이 픽업 왔습니다. 아이 가방만 싣고 집에 혼자 가고 있어요. 몸이 무겁다면서 뛰어서 집으로 온다고 하네요. 신호대기 중에 인도에서 뛰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어요.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아유, 제가 다 마음이 이렇게 벅차오르네요. 어쩜 이렇게 기특하게 잘 컸을까 하고요.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9460번님께 커피 한 잔 전합니다. 8585번님, 시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져서 솔직히 좀 힘든데 이렇게 편안하게 심신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시밤에서 편안하게 쉬다 갈게요 하시면서 보이존의 노래 청하셨네요. Every day I love you.

해바라기님의 신청곡 Mariah Carey의 Without You 였습니다. 1부 마지막 곡 시셀의 If 준비했어요.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갑니다.

0: C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 기억나는 노래들, 순간들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죠.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원경님을 위해 천곡 하나 할게요 하고 0760번님 정하신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들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곡인데 밤에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더 좋죠. 찰리 헤이든 퀄텟 웨스트 연주 셜리 헌의 목소리 In Love In Vain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독보적인 원경님의 재즈곡들, 숨겨진 보석 같은 가요들, 좋은 PD 겸 작가, DJ셨습니다. 퍼플 오드리님, 아유 과찬이십니다. 경수님, 여기서 나왔던 노래들 나중에 찾아 들으려고 제목 캡처한 것들 많은데 그럼에도 굳이 찾아서 듣지 않는 이유는 다음날 또 다른 좋은 노래들이 나오기 때문이었죠.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왔던 방송으로 위안이 되고 응원이 되었던 방송으로 시작하는 밤 기억해 주신다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사실 시작하는 밤 맡아서 음악 듣고 찾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통해서 보석 같은 곡들을 많이 발견했다는 거. 우리가 서로 함께 만든 방송이라서 더 특별하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산진이님 청하셨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 더 박서, 그리고 노라 존스의 목소리, 핸섬 밴드 연주, 선라이즈 이어서 듣습니다.

포지션의 하루, 박미경의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당직할 때 듣는 프로그램인데 폐지 소식을 접하니까 참 섭섭하고 아쉽네요. 노래마다 또 마음이 짠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3101번님. 이렇게 인기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샤이

시밤 가족들이 많이들 인사 나눠주셔서 너무 좋아요. 니콜님도 조용히 듣는 청취자인데 슬픕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일찍 좀 인사 나눠주시지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커피 한잔 전할게요. 둥글둥글님 청하셨네요. Mike and the Mechanics, The Living Years.

마이크 앤 더 메카닉스의 The Living Years, The Verve의 Bittersweet Symphony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몬도 그로소의 1974 Way Hom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새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음식 보관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냉장고 청소를 하거나 식재료를 꺼내 정리하게 되는데요. 구석에 밀려있다가 유통기한을 넘긴 걸 발견하면 조금 더 일찍 챙길 걸 하는 아쉬움도 남죠. 생각해보면 음식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전하려던 감사의 말이나 미뤄둔 안부 인사, 풀어야 할 오해나 서운함도 때를 놓치면 쉽게 상해버려요. 괜찮겠지 하며 미루는 사이에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관계도 신선함을 잃어가죠. 마음도 음식 같아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방치하면 서운함과 오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마음도 자주 살피고 나눠야 하는데요. 미뤄둔 마음과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쉔 로즈마린, 아름다운 로즈마린, 조슈아 벨의 피아노 아니고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부쩍 더워지면서 냉장고 속 음식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계절이 됐죠. 이렇게 어쩌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식재료를 발견하면 뭐 아깝지만 결국 버려야 하잖아요. 참 속상하죠. 미뤄둔 마음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미루는 사이에 고마움도 또 미안함도 때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관계도 조금씩 신선함을 잃어가죠. 더운 여름날일수록 음식을 제때 땡기듯이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은 가장 신선한 때에 아끼지 말고 바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물의 유희 주도 보내드렸습니다.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순간처럼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며칠 전부터 이 곡 듣고 싶었는데 역시 라디오 임하십니다 하셨고요. 아, 이렇게 또 텔레파시 통했군요. 가희님은 찰나의 빛과 물결이 교차하는 수채화 같습니다. 이렇게 또 멋지게 표현해 주셨고, 퍼플 오드리님은 물의 유희, 물방울이 방울방울 모여 어디로 흘러갈까요? 하셨습니다. 아, 인상주의 음악이라는 게 참 신기한데, 정말 라벨은 이 피아노의 악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색, 색채를 어쩌면 이렇게 100% 활용했을까요? 정말 다양한 그런 음색을 가지고 환상적으로 색

체감 있게 표현한 음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7442번님이 어디선가 사고가 났는지 성수대교 방향 내부 순환로가 꽉 막혀서 40분 이상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프리랜서 강사의 애간장을 태우네요 하셨어요. 오늘 좀 사고 때문인지 저는 방향은 다른 방향이었는데 저도 그 내부 순환로가 굉장히 막혀서 지금 오늘 좀 애를 태우면서 왔거든요. 다행히 늦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저처럼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막히는 차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참 오늘 하늘이 맑고 예쁘더라고요. 마치 파리의 하늘 같았는데요.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파리의 하늘 아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조 시크로바니 함께 노래합니다.

샹송 파리의 하늘 아래 슬루시엘 드 파리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플라시더 도밍고와 조식 로반의 듀엣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하늘에 구름 예쁘면 정말 구름 구경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옆에 동승자에게 저 구름 좀 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에 누구는 와 구름이 정말 예쁘네 이렇게 또 동조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름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하늘 구경하면 구름 구경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말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와이 여행 다녀왔네. 좋겠다. 와,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가방 좋은 거 샀네. 아, 부럽다. 와, 승진했네. 벌써 팀장 달았어. 대박이다. 친구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들이다. 이 연예인이 누구랑 사귄대, 누가 누구랑 이혼했대, 누가 사고쳤다던데.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연예인의 소식도 우리는 수시로 SNS를 통해 접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그 연예인들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일까? 아니다. 죽기 전에도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한 나와 관계가 전혀 없는 남일 뿐이다. 우리가 SNS를 하다 보면 자주 쉽게 피곤해지고 마음이 힘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남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보고 듣기 때문이다. SNS에 소식을 올린 친구 또는 지인의 삶과 내 삶을 한없이 비교하고 스스로를 저 지하 끝까지 끌고 간다. 오늘 하루 회사 또는 일상에서 분명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퇴근길에 잠시 10분 동안 본 친구의 여행글에 내 평범한 오늘은 초라하고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럼 SNS를 끊어야 되는가? 타인과의 소통을 그만두자는 것이 아니다. 남의 소식에 신경 쓰는 것을 피해보자는 것이다. 남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줄이고 나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감사한 부분은 있었는지, 스스로를 칭찬해줄 부분은 없는지를 더 생각해보자. 나랑 평생 한 번도 스칠 일 없는 유명인, 내 얼굴을 기억할까 싶은 먼 친구, 심지어 가까운 친구도 어쨌든 남이다. 그들의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소식, 내 마음에 더 귀를 기울여보자. 그렇게 한 달만 해보면 더 이상 남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을 것이다. 종일 어지러웠던 머릿속에 시끌벅적한 남의 소식까지 집어넣지 말자. 그 소식까지 들어갈 공간이 없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일상과 소소한 행복에 사소한 감사를 새기고 들여다보고 살아보자. 그럼 어느새 부러워만 하던 그 남의 일상이 나의 하루가 되어 있을 테니.

로베트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작품으로 94 가운데 두 번째 곡 에이장초 Einfach in ich 꾸밈 없이 진심을 담아 보내드렸습니다. 더글라스 보이즈의 오보에와 마리아 주행 피라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꾸밈 없이 진심을 담아. 자,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요. 패션 뷰티 유튜버 이리우의 책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죠. 이 SNS를 보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알게 됩니다. 뭐 여행 사진도 보고 좋은 소식도 보고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들도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장면들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비교를 시작하는 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나의 평범한 하루를 나란히 놓고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는 상대방의 꼭대기와 나의 바닥을 놓고 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당연히 나는 지금 막 잠옷에 트레이닝 바람으로 있는데 누군가가 어디 멋지게 외출해가지고 막 있는 대로 꾸미고 사진

걸 보면서 그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희 아내도 참 SNS를 좋아하는데 보면은 뭐 간장 계란밥 같은 거 먹다가 어느 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 예쁜 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것만 먹고 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고민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고 또 나에게도 충분히 괜찮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남의 소식을 조금 덜 들여다보고 대신 오늘 하루 내 하루는 어땠는지 감사한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잖아요. 아까 전에 5950번님이요. 제가 라벨의 물의 유희 듣고 라벨이 어쩜 이렇게 피아노를 100% 활용하게 작곡을 했을까 놀랍다 했더니 그 멘트를 듣고 저 요즘 너무나도 고민하고 있는 연주곡이 있는데 연주할 때 피아노 악기의 매력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환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아, 피아니스트시군요. 우리 5950번님. 아, 맞아요. 저도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서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소리에서 답을 찾곤 합니다. 그래, 아이디어보다도 더 아름다운 건 결국 소리야라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소리에 악기에 가진 매력을 잘 살리겠다 생각하면 또 아이디어도 따라올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곡 듣겠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넘버예요. All I Ask of You. 스티븐 바튼과 사라 브라이트만이 함께 노래합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All I Ask of You 보내드렸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이었고요. 스티브 바틴과 사라 브라이트만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0005번이며 목 늘어난 티에 꼬무줄 바지 입고 방송 듣는 애청자 뜨끔. 아유 너무 귀여우시네요. 뜨끔하시군요.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인데요. 상상만 해도 편안해집니다. 또 레인트리님은 마음이란 뭘까요? 마음 지키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힐링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참 마음이란 게 정말 뭘까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져서 막 사람들이 다 예쁘게 보이는가 하면 어느 날은 정말 막 바닥으로 가라앉잖아요. 저도 그런 날 있어요. 힘든 날. 아무리 노력해봐도 마음이 계속 가라앉는 날.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이 가라앉고 있구나. 또 떠오르겠지.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7번 함께 듣습니다. 이 7번은 일단 조성도 A장조 굉장히 밝은 조성이죠. 앞서 들려드린 곡들보다 한결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지닌 작품입니다. 귀엽고 좀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스트라 버전에 우리가 항상 원곡인 피아노 4핸즈 이렇게 들려드렸었잖아요. 물론 피아노 4핸즈가 원곡이긴 하지만 워낙에 명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곡 버전이 있거든요. 이 곡은 또 피아노 4핸즈 이상으로 잘 어울리는 편곡 버전이 있어서 바로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듀오 버전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버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바로 이삭 펄만과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함께 연주하는 바이올린 피아노 듀오 버전으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7번 A장조를 보내드렸습니다. 두 버전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첫 번째 오케스트라 버전은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바이올린과 피아노 듀오 버전은 이삭 펄만과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의 연주였습니다. 어떤 분은 듀오 버전의 한 표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저도 이 뭔가 밀고 당기는 요 리듬감이 자유롭게 표현하기에는 아무래도 다 같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보다는 혼자서 연주하는 바이올린 솔로가 더 자유롭게 표현했기 때문에 더 맛있게 연주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서 그 독일어 열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글을 좀 썼잖아요. 라이덴샤프트입니다. 아까 철의 여인님이 독일어 단어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냐고 하셔서 라이덴샤프트. 형용사는 Leidenschaftlich. 다운 언더님이 어저께 그 낯찬 그 언급하시면서 Leidenschaftlich 편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잘 들었습니다. 열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또 같은 음반에 수록된 이 곡이 딱 떠올랐어요 하시면서 또 제가 너무 애정하는 곡을 골라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애정하는 곡, 제가 듣고 싶었던 곡을 신청해 주시면은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해요. 자, 제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린 소나타입니다. 그 가운데 이 4악장 정말 기가 막히죠. 알레그로 포코모소 연주자를 원래는 오이스트라고 신청해 주셨는데 이 연주자 한번 들어보시죠.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연주도 참 좋습니다. 그루미오의 바이올린 그리고 이스반 하이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다운 언더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보내드렸습니다. 그루미오의 바이올린과 이스반 하이드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다운 언더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이면서도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당당한 정말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작은성 님이 아까 전에 마음 얘기할 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란 한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바람이고, 기쁨이 되면 노래가 되며, 슬픔이 되면 눈물이 되고, 사랑이 되면 기다림이 되고, 그리움이 되면 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일부 끝곡으로 띄웁니다. 아마폴라, 이 곡은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 삽입됐던 곡인데 엔니오 모리코네의 편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꼭 다시 만나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남혜승 박진호 작사 작곡 마음을 드려요 보내드렸습니다. 손태진의 노래 그리고 오은철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4947번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수이미님이 손태진님 정말 목소리에 가슴을 울리는 뭔가가 있어요 하셨고요. 또 마르님은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이 버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원곡은 아이유의 노래죠.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초대석에서 만들어진 음원이 꽤 돼요. 정말 보물창고처럼 이제 꽤 모였는데 그야말로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만 들을 수 있거든요. 기억하셨다가 듣고 싶으신 음원 우리 아당 보물창고 음원 신청해 주시면은 들려드릴게요.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피아니스트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ARD 콩쿠르 준우승을 차지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라벨의 라발스 등을 연주합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습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협연으로 비발디의 4개와 피아솔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개를 들려주죠.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로데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최상호, 바리톤 정록기,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이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노래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220년 역사의 루체른 심포니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미하엘 잔데를링이 지휘하고요. 한재민의 첼로 협연으로 엘가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등을 들려줍니다.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결성 54주년을 맞는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에딧 피아프의 샹송, 엔니오 모리콘의 영화음악 등을 연주하죠. 7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책 선물입니다. 작가 이단의 콩깍지라는 책인데요. 반려자를 떠나보낸 절망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저자의 홀로서기와 삶을 돌아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연과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하늘은 주의 영광을 말하고, 데이비드 윌콕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늘 평안이라는 닉네임 지시는 분이 남편과 함께 듣는 방송입니다. 처음으로 글 올려요. 항상 좋은 음악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함께 남편분과 함께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참여는 한 번도 안 하셨었군요. 조용히 음악 들으시다가 이렇게 소통의 창에 문 두드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자주 자주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7716번님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하고 다시 보안대원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인이랍니다. 오늘은 휴일 강화 보문사로 즐거운 나들이 하는데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들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멋지신데요. 정년하시고 보안대원으로 다시 또 일을 하고 계신 멋진 우리 여성분. 사랑의 인사 신청해 주셨는데 사실 일부에 발린 곡 많이 들어서 조금 다른 버전으로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첼로 버전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린 하렐의 첼로 그리고 브루누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로 7716번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살루타모르 사랑의 인사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첼로로 보내드렸어요. 린 하렐의 첼로와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7716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별빛 지...

유님도 이곡 신청해 주셨어요. 아까 전에 수요일에 동유럽으로 9일간 여행 간다 하시면서 그래서 한참 동안 아당 못 들을 것 같다 하시면서 위로해 달라고 하셨는데 위로가 아니라 염장질 하시네요. 정말 좋을 때 가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유럽의 고풍스러운 곳들 또 이렇게 화창한 날씨와 함께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여행 후기도 올려주시고 여행 중에도 또 언제나 반가운 염장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또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은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빠르게 보내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해도 정답을 막 보내시더라고요. 음악 들으시면서 천천히 맞추세요. 정답 알게 되신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엔 꼭 비밀글로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는 슈만의 연가곡집 디지털 리베, 시인의 사랑 가운데 네 번째 곡 Wenn ich in deine Augen sehe, 그대의 눈동자를 바라보노라면 테너 프리츠 본달리시의 노래와 후베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음악 듣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퀴즈 잊어버릴 뻔했어요. 시인 하이니히 하이네의 노래의 책, 슈만도 굉장히 좋아했죠. 그 가운데 서정적 간주곡 부분에 곡을 붙인 가곡집이 바로 이 시인의 사랑입니다. 이 시의 전반부는 사랑에 빠진 사람의 행복을 노래하는 듯 하지만요. 끝에 가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Doch wenn du sprichst, ich liebe dich, so muss ich weinen bitterlich. 그대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면 나는 마냥 쓰라리게 울어야만 한다네. 왜 이렇게 울어야만 한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 사랑 고백이 진심이 아님을 직감했거나 또는 다가올 이별을 예감한 시인의 쓸쓸하고 복잡한 그런 감정, 그리고 바로 이런 감정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설렘, 아픔, 그리고 이것.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야, 오늘 뭐 퀴즈도 퀴즈지만 힌트 음악들이 아주 주옥 같습니다. 조지 걸쉰의 곡이었고요. 아이라 걸쉰의 작사한 But Not For Me,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 우리의 앙드레 프레빈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걸쉰 형제죠. 조지 걸쉰과 아이라 걸쉰. 이 형제가 뮤지컬 걸 크레이지를 위해서 작곡한 곡이고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재즈 스탠다드 곡입니다. 실연의 아픔과 외로움을 담담하면서도 애절하게 표현했는데요. 세상엔 사랑 노래가 넘쳐나고 행운의 별이 빛나지만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But not for me. 슬픔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슬픔. 사람의 감정이 꼭 희노애락 네 가지는 아니잖아요. 굳이 따지자면은 뭐 슬픔 쪽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긴 하지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 어떨 것 같으세요? 비록 그녀의 키스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순 없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은 나와 맞죠.

않는 것 같아. I guess she's not for me. 오늘의 정답은요, 뭔가를 기대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저는 힌트를 미리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 드릴게요.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 음악으로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D단조 바흐 작문호 565 가운데 토카타 부분 발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구스타프 레온하르트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세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띠로리 예. 걸그룹 미아오가 발표한 신곡 띠로리에도 이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를 샘플링해서 화제입니다. 이 음악은 이 으스스하고 압도적인 분위기로 남량특집이나 미스터리, 드라큘라나 흡혈귀가 등장하는 공포물에도 자주 흘렀고요. 무엇보다 예능이나 코미디 프로에서 황당한 일이 생기거나 이것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배경음악으로 자주 쓰였죠. 뭔가에 좌절하거나 이것했을 때의 효과음이었습니다. 띠로리. 자, 세 번째 힌트음악까지 듣고 정답 보내시는 분들이 이제 꽤 계시는데요. 그래도 보통 대비하면 아직도 정답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자, 제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아, 오늘의 정답은 뭔가를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비슷한 말로는요, 뭐 조심해야지. 뭐 비관, 낙심, 뭐 낭망, 상심, 실의. 절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잃다 뭐 이런 뜻인데요. 가장 자주 쓰는 말이에요. 나 너한테 이것 했어. 아, 이것이야. 이런 말 종종 많이 쓰죠. 싸울 때도. 맞아요. 연인끼리 싸울 때 나 너가 싫어. 너가 싫어졌어. 이거보다는요. 나 너한테 이것 했어. 아, 근데 그 말 참 무섭죠. 자, 이 문장이 가리키는 오늘의 정답 무엇일까요?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시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번호 55 영웅 에로이카 가운데 3악장을 준비했는데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에 깊이 공감하던 베토벤은 인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평민 출신의 위대한 영웅을 나폴레옹이라고 믿었죠. 그를 기리기 위해서 이 곡에 보나파르트라 썼는데요. 하지만 스스로 황제에 올라서 독재의 야망을 드러낸 나폴레옹의 모습에 크게 분개하고 이것

마지막 힌트만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플랫 장조 B55 영웅 에로이카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바체 쿠르트마조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야, 이 퀴즈의 정답을 위해서 이 베토벤이 나폴레옹에게 이것 한 이 스토리까지 끌어다가 마지막 힌트막으로 베토벤 에로이카를 쓰신 우리 이덕우 PD님 제가 칭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막 네 곡 모두 들어봤는데요. 이제 다 아셨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실망이었습니다. 실망. 아, 좀 무서운 말이에요. 실망했다라는 말 들으면 정말 상처가 되죠. 저한테 누가 아재 개그 할 때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실망을 했다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기대와 프레임을 만든 본인 탓인 거예요. 저는 원래 아재 개그 하는 사람입니다. 괜히 실망하지 마세요. 아니, 망고 아빠님은요, 정답을 개짜증 아닐까요? 아, 망고 아빠님 실망이에요. 제가 이 멍멍이 강조 부사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주 요즘 사람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개. 아, 정말 비호감이에요. 망고 아빠님 실망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먼저 당첨자 6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3분 먼저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8567번님 실망. 조용하고 무서운 감정이죠. 맞습니다.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5202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0302번님 모두 실망 정답 맞춰주셨고요.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 모바일 교환권 드리는데요. 4620번님 5025번님 3889번님 이렇게 세 분께는 한스케이크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당첨 안 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자, 망고 아빠님 농담이에요. 실망 안 했어요. 이어지는 거군요. 크리스티안 페철드의 미뉴엣 지장초 보내드립니다. 앙헬 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크리스티안 패철트의 미뉴엣 G장조, 앙헬 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이 오랫동안 바흐의 미뉴엣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흐의 곡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패철트의 미뉴엣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죠. 별빛나라님, 정호님한테 실망해서 삐친 적이 있어요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아름다운 별빛나라에는 삐침도 실망도 없어야죠. 별빛나라님 그립습니다. 자,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엔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0: 드럭님이요. 저도 예전에 삐쳐서 정원님 극한 직업 만들어드린 적 있는데 반성했습니다 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운해하시는 거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저는 다 모든 것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기분 좋은 곡 준비했어요. 르로이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 버글러스 할리데이 준비했습니다. 프레데릭 페네리지아는 이스만 로체스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자,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빛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 역사의 어두운 순간을 비추었던 이들처럼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6월 10일 수요일에 문을 엽니다. 오늘 6월 10일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꿈꾸었던 60 만세 운동과 가까이는 독재 정권에 항거한 60 민주 항쟁까지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해준 분들을 기억하며 오늘의 첫 곡 어느 민족 누구게나 김성범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정은숙의 음성으로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제자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김요한의 음성으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정하신 양 99마리는 이경미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유동근님께서는 새벽 기도 가는 길이신데요. 기도 제목이 많아서 살짝 부담이 되네요. 주 안에서 응답받길 원하며 무거운 발길을 옮깁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청해 주셨어요. 배석환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김보현님께서 찬송가 249장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249장이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변상미와 강학기 크로스웨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샘맘님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은 삶도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셨고요. 앙빵님께서는 파킨슨병으로 인해 수년 전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간 신실했던 친구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쓰실 것이니 지금 곤궁한 처지에서 헤매고 있으나 그렇게만 알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하던 그 친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제가 될지 모를 그때를 기다립니다. 친구분 많이 보고 싶으시겠습니다. 친구분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으니 신실하신 주님 붙들고 앙빵님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걷기 님께서는 처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남편이 많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 사업체를 끌고 갈 수가 없어 아이들과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헤치고 갈 지혜와 용기, 건강, 믿음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걷기님의 남편과 그리고 또 자녀 포함해서 가족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마님께서는 한 달 전에 친정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친정 내려와 보니 엄마가 감기로 지금까지 고생 중이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많이 약해지셔서인지 아버지가 꿈에 약하게 보인다고 걱정하십니다. 친정엄마의 건강이 속히 나아지시고 아버지가 천국 가셨음을 믿고 평안 누리고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공주마마님께서는 교회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시네요. 고관절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서 회복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백영미 권사님도 폐에 농과 물이 가득 차 수술하고 회복할 수 있게 중보기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가족을 위한 그리고 이웃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시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조주홍님 오랜만에 신청곡을 올려주셨네요. 팀 루워십의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신청해 주셔서 준비하고요. 그에 앞서서 라신님께서 캠퍼스 전도 다니던 때가 기억나셨나 봐요. 가서 제자 삼으라 청해 주셨는데 최명자의 찬양으로 먼저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548장 날 구속하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준희님께서 오직 주께서 어렵고 시험에 있는 모든 이들 돌아보소서 하시면서 주기도문 청해 주셨고요. 풀꽃님께서도 역시 주기도문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습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빛과 소금의 찬양으로 듣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이어집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폴라리스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청해 주셨습니다.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박동현의 음성으로 언약의 주 하나님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2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은 인간의 교만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주라기 공원은 통제되지 않는 인류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망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놀라운 복제 기술로 화석 속 공룡들을 살려내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테마공원으로 운영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 제어 장치로 통제되던 공원 내 컴퓨터 시스템이 정지되자 공원 안에 갇혀 있던 공룡들이 폭주하면서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위를 누리려던 인간들이 순식간에 한입거리도 안 되는 공룡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 역시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흙으로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벽돌을 굽는 기술을 터득하고 역청의 사용법을 알게 되면서 비바람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감이 충만하여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 교만이 문제입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인간이 믿었던 완벽한 통제가 허상으로 판명되었듯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순식간에 흩어질 수밖에 없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백의현과 구경순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주경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웃음꽃님께서 어제 아침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 듣고 일하러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도 같이 듣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김해 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휴대전화 뒷번호 2262번께서는 근육통으로 다리를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하시네요. 주님, 이 고통을 이길 힘을 주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스텔라님께서는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마음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베리떼 301님, 여행 갑니다. 철원으로 주님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잘 다녀오시고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3579번께서는 취업 준비 중이신가 봐요. 취업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 부탁하셨어요. 꼭 취업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피널라떼님, 주일 새벽에 알 수 없는 온몸 떨림 증상에 구토, 설사, 머리 아픔에 너무 아프셨다고 하시는데요. 아무것도 못 먹고 푹 잤는데 완전히 회복이 되셨어요. 일상 무난히 보내고 편히 쉬면서 함께합니다 하고 보내셨는데 이렇게 금방 나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더 아프지 않으시고 항상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요리님께서는 주리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요. 1000번을 불러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꿈이 있는 자요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봄이 왔다. 눈이 녹은 곳에 새살처럼 잎이 나고 세상은 빈틈없이 환해졌다. 누추한 구석도 새잎 가득한 꽃대궐.

유승하의 1987 그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던 햇빛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고 꽃이 되어 이 나라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0702번께서 오늘 60만세 운동이 있었던 역사적 아픔이 있던 날이에요. 아프고 안타까운 역사도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하고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6월 10일 60만세 운동 그리고 또 60민주항쟁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죠. 뜻없이 무릎 꿇는 유해정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순교자의 흘린 피가 아이노 삽창단의 곡으로 이어서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김성수의 찬양까지 이어서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

0: 9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4208번께서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못난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시죠. 얼마나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실지. 신청하신 곡 들으시면서 오늘 그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나요? 저장미꽃 위에 이슬 조이 듀엣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경수님. 요즘 시험당할 일이 많습니다. 갈등도 많고 어수선한 이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청해 주신 너 시험을 당해 먼저 듣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과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배상진 님께서 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손재석의 주 말씀 향하여 남궁송옥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4: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5: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6: 별이 다섯 개

과테말라의 아이들은 뭔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작은 나무 조각과 천으로 만든 인형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는데요. 그렇게 베개 밑에 인형을 넣어두고 자면 아침에 신기하게도 걱정이 사라진다고 아이들은 믿는다 하네요.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기댈 곳이 때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젠 알고 있죠. 이 걱정이라는 게 때론 스스로 키운 실체 없는 실루엣이기도 하다는 걸. 네, 다시 시작된 아침, 어제의 걱정 근심일랑 내려놓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또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0: 사무실 사이버대에서 수, 실, 역차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수, 실, 역차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0: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Good Music Station. CBS FM.

6월 10일 수요일 아침 공기가 시원합니다. 이 정도의 기분 좋은 시원함일 때는 몇 도인가 얼른 찾아보니까요. 현재 서울 기온이 18.4도예요. 장마와 그리고 가마솥 더위 시작되기 전까지. 예, 물론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엔 시원한 공기가 있는 딱 좋은 계절입니다. 수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있을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은 어떤 일상 거쳐오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찬송가 듣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노래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습니다. 문자는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레인보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청취 가능하시고요.

요 근래 수입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자꾸 다운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제가 이겨낼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하고 긍정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신나는 찬송가 부탁해요 하신 파란하늘님. 우리 청취자께 띄운 화이팅가, 응원가였습니다. Who is on the roadside? 누가 주를 따라? 그리고 On War Christian Soldier,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가 특히 이 기독 관련 서적, 묵상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물질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 아 너무 요즘 여유가 있어 좋아요. 주머니 두둑해져서 좋아요. 이런 사연들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파란하늘님의 이 힘든 시기도 어서 지나가 주기를. 6월 10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입새님, 새벽 예배 드리고 걸어가면서 듣는데 새벽 공기가 아주 상쾌하고 좋아요. 늘 평안님, 아, 남편분께서 편찮으셨었군요. 남편이 갑작스런 응급으로 심장수술 받은 지 두 달째입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 당황했지만 주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사 지금 좋은 결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아침을 차려주기 위해서 일어나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어요. 늘 평안님 댁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이 곡 띄웁니다.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미국 오크힐스 교회 바이올라 왈덴 목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이요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으며 뒤에선 애굽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와서야 잘못된 길임을 알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잘 아시는 분. 길이 막혔다면 새롭게 뚫어주시고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세요. 모든 막힌 길이 열리고 새로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담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길을 만드시는 분.

금계국이 환한 미소로 반기는 산책길을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걷는데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떨어져서 힘껏 달려 정자로 뛰어들어왔어요. 춥네요. 풀꽃님. 아유, 당황하셨겠습니다. 우산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요새 대기가 좀 불안정한지 이제 맑고 해가 쨍쨍하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또 하늘에 해는 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잔 보일 목소리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뒷자리 5564.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이제 스스로 어떤 병이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인터넷에 막 찾아보죠. 이 병의 전조 증상이 무엇인가. 그러면 희한한 게 다 내 얘기예요. 아, 이것도 나한테 적용이 되네. 이것도 내 얘긴데. 아, 나는 이 병이 틀림없구나. 굉장히 두려움을 안고 혼자만의 어떤 확신을 갖고 병원에 가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아무 이상 없다는 그런 결과를 받을 때가 대부분이니까요. 우리 5564님도 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 조금 내려놓으시고 병원 잘 다녀오세요. 별거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신정

정연님, 일산 사는 언니, 문경 사는 동생과 아침마다 CBS 생방송 듣고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전능하신 여호와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오늘의 묵상 말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아시는 분, 막힌 길을 새롭게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분. 네일 다이아몬드의 비, 이 곡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만들어줄 거라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아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똑같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얘들아, 적당히 독해져야 해. 여기서 포인트는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흔히 나를 사랑한다면서 게으름과 나태함, 나에게 유해한 습관들에 관대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그런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어렵거든요. 다 받아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 나를 망치는 상황에 철벽을 치고 나쁜 습관을 싹둑 끊어내는 단호함이 나를 지키는 진짜 사랑입니다.

0: 로라 브래니건 셀프 컨트롤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여기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카티 프로 시!

0: 첫 번째 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3 degrees, when will I see you again? 2691님 청해 주신 노래 보내드렸고요. 앞서서 사만다 생 이모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조용히 듣던 청취자예요. 아, 남은 일주일은 그래서 매일매일 와서 꼭 챙겨 듣기로 했어요 라고 고니님이 주셨는데, 그럼요, 하루도 빠짐없이 오셔야 돼요. 저희 생방송은 토요일까지 할 거고요. 일요일도 물론 오셔야죠. 하루하루 남은 시간들은 더 소중해지고, 사실 원래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들이었거든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고 오시죠. 좋아하는 노래도 신청하시죠.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대체로 흐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저녁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인천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은 구름이 햇볕을 가리면서 더위가 심하진 않겠습니다. 한낮의 기온 서울 26도, 광주 29도, 대구와 포항 30도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예년보다 더위가 덜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일부 지역은 오존 농도도 높아질 수 있어서 야외 활동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소나기 지나겠고요. 강원 지역은 많게는 40mm 안팎의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강한 강원 지역에는 우박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말에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다시 초여름 더위가 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은 19.1도고요. 광주가 16.9도, 대구 19.4도, 부산이 20.2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예상되지만 기분 좋게 시작해 보려고요. 춘천에 계신 엄마와 함께 듣고 싶어요 하신 8597님. 노래 두 곡을 또 함께 했습니다. 리차드 막스, Straight From My Heart, 캔디님 신청하신 노래고 The Birds의 턴턴턴 안주하는 여행자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캔디님이 돈가스 가게를 하시잖아요. 어제 저희 매장에 단골학생이 왔어요. 지난주에 모의고사 잘 봤어? 하면서 안부 물었더니 네, 잘 봤어요. 저 수학 92점 받았어요. 하면서 뿌듯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대견해서 아이고 잘했다. 이모가 서비스로 뭐 줄까? 그랬더니 음료수 선택해서 음료수 한 잔 서비스로 주신 사장님이십니다. 아, 고2 학생인데 그쵸? 딱 한 1년하고 반 남은 거예요. 아, 매번 그러네요. 이 친구들이 일단 학교에 다닐 때 나를 찾아올 테니까 그 시간들이 딱 이제 계산이 되면서 볼 수 있는 시간 동안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7시 28분이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피의 Mercy 준비했습니다. 2323님 들어주시고요. 이어서 Stacy Q, Two of Hearts

Everyday I Love You, 보이전의 노래 화곡동 김밥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어릴 때부터 그날 몫의 공부를 다 하면 부모님 몰래 만화책을 보거나 사고 싶었던 코디 스티커를 샀다. 고교 시절에는 몇 날 며칠을 지새워 시험 기간을 마치면 친구들과 우리 집에 모여 서툰 손으로 화장을 했다. 그래봤자 싸구려 파우더에 립밤 정도였지만 한껏 단장하고 나가 쫄면을 먹고 8,000원짜리 노래방에 가고 스티커 사진을 찍으면 그 찰나의 일탈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다. 건너온 시간이 고단할수록 해방감은 배가 됐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거창한 목표의식보다는 그 쾌감을 동력삼아 공부했다. 어려운 긴 구간을 통과해야 할 때면 구간을 나눠 포상을 준다. 가령 최근 몇 달은 각종

마감에 몰려 혼돈 그 자체였다. 달력만 봐도 숨이 턱 하고 막혀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각각의 마감일 위해 작은 사치를 더하는 것. 강의를 마치고 온 날 저녁에는 뭘 먹어야지. 발표를 마친 날에는 영화관에 가야겠다. 혼자 아울렛에 가야지. 이렇게 구획을 나눠 사소한 기대들을 심다 보면 마침내 끝은 있었다. 끝은 있다. 삶 자체가 그렇듯 이 구간도 그러하다. 막막한 덩어리들을 풀어헤쳐 스스로를 야무지게 격려하고 포상하다 보면 영원할 것만 같던 시기도 지나 있을 뿐더러 최소 그 절반은 긴장이나 걱정, 두려움 대신 설렘과 기대로 채워지게 된다. 때론 아득한 숲을 보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다. 어차피 삶은 퀘스트의 연속이고 지금 이 걱정이 끝나도 다른 걱정이 올 것은 자명하니 그 늪에 빠져 허우적댈 바엔 차라리 행복한 하루살이가 되기를 택하겠다. 당장 내년, 5년, 10년 뒤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밥벌이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신한다. 기대될 것 없는 하루의 끝, 맛있는 저녁을 먹고 어려운 일을 마친 날 혼자 영화관을 찾을 것이다. 그 어려운 일이 당장의 업무일지, 육아의 고민일지, 삶의 고뇌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그 순간들만큼은 작고 잦게 행복할 거라는 거. 덩어리진 불안을 풀어헤쳐 그 구간마다 스스로를 살뜰히 포상하기를 바란다. 그저 견디기만 하기엔 아직 너무 많고 귀한 하루들이 남았다.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김지영의 느슨하게 부지런한 행복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의외로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라 이것만 끝나면 맛볼 달콤한 해방감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도 아침 방송 후에 맛난 커피랑 달콤한 디저트 이런 거 보상으로 주는 때 있는데 진짜 좋거든요. 사실 새벽 4시 30분 거의 20년간 기상. 저 새벽 출근하느라 누리지 못했던 아침잠을 개편 후에는 한동안 늦잠으로 보상 주려고 하거든요.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뭐하고 어떻게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어려운 일 끝내고 나를 위해서 맛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들도 자신에게 주고 싶은 셀프 보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꼭 보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존 덴버, Some Days Are Diamonds 이어서 전해드린 음악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7: 1544-7575.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참 좋은 여행.
10: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4: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0: 진짜 가고. 하이패스.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가구북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더 위켄드 피처링 다프트 펑크 I feel it coming. 포플러 나무님 신청하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1: 뉴바움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반을 조사할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를 현장 검증합니다.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는 오늘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섭니다. 1, 2, 3, 4, 5, 6, 7, 8.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급반등하며 8000선을 되찾았습니다. 반면 오늘 아침 뉴욕 증시는 AI 기술주의 변동성과 중동 긴장 재고조 속에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도 혼조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실제 GDP가 예상을 웃도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연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에 접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맛 곤약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또 동결건조 젤리는 이가 부러질 만큼 딱딱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토익 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 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AI 스마트 안경은 착용 시 정답과 해석을 실시간으로 눈앞에 띄워주는 기능이 있어 시험 부정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됩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0: I was born to love you. 퀸의 노래 1978님께서 신청해 오셨고요.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용신님, 저는 7시 20분에 입고 나갈 옷을 정하면서 아침 식사를 해요. 7시 40분에 스킨과 로션을 바르고요. 8시 뉴스콕 듣고 현관을 나섭니다. 저 10년 넘게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요거 두고 가세요? 0896님께서 물어와 주셔서 그건 진짜 너무 좋은 거라서 두고 갑니다. 좋은 거는 다 두고 갈 거예요. 염려 마세요. CBS 음악의 뺨 김용신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2부에 오셨습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핑크 마티니 심파티크 들으셨어요. 앞서서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였죠. 레이 베이의 Light the Movies 전해드렸습니다. 오, 1110님이세요. 저 20년간 출근길에 든든한 에너지였거든요. 오프닝 멘트는 직원들이랑 티타임 할 때 잘 인용해서 직원들이 좀 있어 보이는 상사?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 오프닝 멘트에 대한 활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건 다 두고 가요. 그래서 좋은 사람도 다 두고 가요. 오프닝 멘트 써주는 박현주 작가도 여기 있고요. 너무나 좋은 음악 들려주는 손명의 PD도 여기 두고 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있어 보이는 상사로 예, 계시면 됩니다. 야구하는 초등학생 아들이 요새 많이 힘들어요. 응원을 보냅니다. 6972님이 주셨고요.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나오니까 기숙사에 있는 아들 생각이 나요. 라고 가을님 주셨고요. 8살 아들이 요즘 틈만 나면 자기는 지금 3.9춘기라고 곧 사춘기가 올 거라고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웃겨요. 9259님이 주셨습니다. 함께 듣고 있는 라디오 듣고 있는 내 곁에 딱 붙어있는 아들, 딸들 이야기를 진짜 20년간 저 많이 들었는데 늘 재미있고 늘 기대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성인이 됐잖아요. 지금 8살 우리 아들이에요. 막 이런 얘기하지만 이 아이들이 엄청 금방 크거든요. 초코정님이 저 2007년생 아들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융시님과 함께한 지 20년이 된 거죠. 그 아들이 20살 됐잖아요. 주먹밥 좋아하던 우리 지니 준이가 대학생 됐잖아요. 4536님.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연에서 만났었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성인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엄청 받고 있습니다. 너무 듬직하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그리고 제가 함께 키웠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들고 있어요. 앤마리 마슈멜로 프렌즈. 8494님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들을게요.

외부일 마치고 잠시 대기 중입니다. 시간의 틈이 이렇게 소중해요. 4536님. 그 틈에 듣는 음악은 더 달콤하죠. 보스턴의 More Than a Feeling을 전해드렸는데 0224님께서 용신님 저한테 이게 있어요 하시면서 사진 찍어 보내주셨는데 저희 그대와 여는 아침 CD 1집이에요. 사진이랑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래 우리 맞아 그대들이랑 이것만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CD 만들 건데 그대들 어떤 노래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투표를 해서 만든

요? 아, 그 생각도 나네요. 진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배짱이홀에서 공개방송 10주년 공개방송 그때 그 자리에 오셨던 분이 또 사연을 주셔서 아, 그 생각도 막 나네요. 맞아요. 이분은 당첨 경품 당첨에 1등을 했다고 그러셔서 좋은 거 가져가셨다고. 아, 그랬나요? 그 생각도 납니다. 저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이렇게 기억의 조각들이 막 들어올 때마다 하나하나 맞춰보는 재미가 있네요. 저 회원 가입했어요, 드디어. 감사합니다. 민송진 님도 오셨고. 저 어제 회원 가입했어요. 비포 썸라이즈 님도 오셨고. 섭섭해서 못 보내드릴 것 같아서 회원 가입을 했는데 아침에 늦잠 자는 걸 용신님이 스스로 보상으로 주고 싶다는 말에 그냥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비포 선라이즈님이 잡았으면 못갈 뻔했는데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8시 38분이고요. 김경숙님 청해주신 노래 준비했습니다. Port of Notes, More Than Paradise.

제이슨 모라즈, 콜비 칼레이, 럭키 들으셨고요. Kings of Convenience, Cayman Islands 앞서서 함께했습니다. 그대와 여는 아침 음반은 5집까지 나왔을 텐데요. 부엔 까미노님, 그건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아세요? 찾아보니까 진짜 5집까지 냈더라고요. 저는 아니 저보다 진짜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알고 계신 그대와 여는 아침의 왕 애청자 인정합니다. 왕 애청자 인정 커피 우리 부엔 까미노님께 오늘 한 잔 제가 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4: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6: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제이가이즈 밴드 Angel in Blue 0302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미 라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디플랜은 체형을 개선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꾸준한 운동은 몸의 변화를 만들고 더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주죠. 몸을 위한 계획만큼 중요한 게 마음을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죠. 기쁨도 있고 걱정도 있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관리하는 플랜도 필요한데요. 충분히 쉬는 시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계획 속에 꼭 담아야 합니다. 좋은 계획은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일이죠.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계획을 잘 세운다는 건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일이니까요. 몸과 마음을 위한 작은 계획 하나를 세우고 실천해보세요. 무언가를 개선하고 관리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일 겁니다.